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첫째 날.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을 피해 도망자가 됐다. 결국 예수님의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

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도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그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보다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무척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요셉은 일어나 밤중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을 통해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는 것이다. 자녀들이 마침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헤롯이 죽은 뒤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래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 젠트리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하셨고요. 그 앞서 함께하신 곡 샌드패티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함께하셨어요. 서머 스페셜 함께 맞아서 여러분들과 찬양 여행 풍성하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31일간의 여정을 썸머 스페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매일 큐티했던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귀와 마음 활짝 열고 함께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첫째 날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왕을 피해 도망자가 된 이야기 띄워드렸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띄워드린 곡은요, 조혜리의 별이라고 하는 곡이었어요. 서머 스페셜이 좋은 이유는요, 풍성한 음악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음악 선곡 한 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7번 D장조 작품 번호 250 하프너 중에 1악장 모차르트 하프너 세레나데 띄워드릴 텐데요. 원래 이 세레나데라고 하면 사랑하는 연인의 창가에서 부르는 달콤한 노래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 곡은 당시 짤스부르크의 큰 부자였던 하프너 집안의 결혼식 전야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대규모의 화려한 파티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1악장 마치 화려한 무도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당당한 기품 이어서 쏟아지는 모차르트 특유의 반짝이는 생동감이 일품인데요. 듣는 것만으로도 귀족들의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모차르트가 전해드리는 축제의 노래 하프너 세레나데 1악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블렌디스의 바이올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하프너 세레나데 1악장 모차르트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준 음악도 이렇게 아름답고 가슴 뛰게 만드는데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잔치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기쁠까 이런 생각 오늘 아침 해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저희 부산극동방송도요. 내일 오전 6시부터 총 14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2026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들 위에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요즘 참 어렵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됐죠. 내일입니다. 새벽 6시부터 진행되는 14시간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기대해 봅니다. 전파선교사 위에서 여러분들 동역해 주시고요. 상업광고 없이 오직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이 극동방송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오늘 시간은요 소리엘의 오병이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14시간 진행되는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여러분 많은 참여 애청 부탁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시작될 때 여러분 마중물로 먼저 심어주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리면서요. 내일 아침 6시부터 방송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풍성한 찬양 여행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서 살고 있고요. 25년째 여기 하정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의도 순봉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윤기철 안수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담임 목사님과 감사 노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윤기철 안수집사님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저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형훈 목사님께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전 성도에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올해부터 모든 성도들이 감사 365라는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이 이미 가장 큰 복의 증거입니다. 세탁 전문가이신 윤 안수 집사님께 어떻게 옷을 보관해야 할까요? 여쭤봤습니다.
1: 음식물 같은 게 이제 그 옷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세탁을 하지 않으면 옷 자체의 원단에 이제 그게 스며들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일단 좀 더러운 옷들은 되도록이면 세탁을 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좀 옷장에 옷을 관리할 때 약간 그 공간이 좀 여유롭게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곰팡이도 필 수도 있고 구김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흰 옷이나 연한 옷들은 밝은 옷들은 입고 나서 반드시 세탁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다음에 옷을 입을 때 깨끗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누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1: 예수님은 제가 1983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이제 누님이 살고 계셔가지고요. 누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누님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 삶의 뚜렷한 목표 같은 게 확실히 생겼다고 그럴까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생활이 세상 중심에서 아무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히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 오랜 애청자이신 윤 안수 집사님,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제 매일 이제 틀어놓고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세탁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TV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림질이라든지 세탁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라디오로는 일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나오면 항상 아침부터 이제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특히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 우리 극동 방송 그 청취자들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요청하실 때 저도 이제 좀 많이 공감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찬양 들을 때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들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이유이죠.
1: 방송은 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 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

사업을 중단을 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만 원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마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지 않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결단을 하셔서 전파 선교사에 동참해 주시면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0: 사랑하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25년 전에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있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윤 집사님은 얼마 전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따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아름다운 그곳에서 따님을 만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원래 1월 17일 날 그 지금 전파 선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성의 딸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성의 이름으로 된 전파 선교사를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 그래도 주님 앞에 갔으니까 이 땅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씨앗이 됐으면 해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 분들이 또 중보해 주셔서 내가 이제 더 큰 소망이 천국 가면 우리 성에 예수님도 만나지만 우리 성에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윤기철 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게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이 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게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에프이비씨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 족 여러분께 건강 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입니다. 우리 마음의 나누어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나누어진 마음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 울고 있는 아이를 그토록 오랜 기간 죄 취급하고 살아왔는지, 죄에 가려서 늘 억압당하고 외면당했던 내 마음의 일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 나누어진, 그래서 외로워하는 또 다른 분리된 내 마음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라 매우 미숙한 상태였고, 빛이 필요한 모습이었고,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조각난 마음은 이미 조각난 상태이므로 비인격적이고 화가 나 있고 슬픔과 수치로 어두운 상태여서 처음에는 그 마음과 소통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리된 내 마음은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일부를 계속 외면하고 질병 취급하면 누가 내 마음의 일부를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난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 마음에 곧바로 진리를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소통했습니다. 죄로 인해 아픈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이해하고 미숙한 표현을 수용했습니다. 이전에는 놀라서 눌려버렸던 금기시 되었던 마음의 진짜 표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반하는 마음이므로 꼭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정죄하거나 누르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대하듯 후손은 은혜로 정죄하지 않았고, 하지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진리도 틈만 나면 적용했습니다. 그 조각난 마음은 더 건강한 마음과 소통하기 시작하며 점차 건강한 마음 안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5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위면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다 회복되진 않을 것입니다. 과정이 더 필요하지만 이전보다 내적 평화가 더 느려지고 부어지는 듯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의 죄로 물든 미숙하고 어두운 마음을 불평했고 무시했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내가 방치했으나 그 마음은 잘 견뎌줬고 버텨줬고 죽지 않고 살아있어줬습니다. 오히려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그 소외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겨 그 마음의 미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미숙한 죄가 물든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내 성숙한 자아가 대속하듯 대신 회개하며 품어줄 것입니다. 조각난 마음에 내가 중보자 되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송개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풍성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이해하시며 기다리시며 사랑과 진리로 키워가듯 말입니다. 오늘도 분노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고 있으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배척할 죄가 아니라 품고 사랑할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올바른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내 안에 화평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분리 상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점 양해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해리되었거나 다중인격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분리되어 저장된 과거 트라우마 경험 등으로 인한 내적 상태이지만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상태이기도 해서 의인화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나눠진 마음부터 소통하며 사랑하며 성장해 나간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누어진 미숙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마음이 꼭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르거나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0: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종친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종친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0: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일을 안정되게 살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치열하게 힘들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버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일을 잘 대비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누구나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함, 불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내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막막한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될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막막하죠. 우리가 이런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생길 때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하고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거대한 바닷물에 삼켜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그들에게 갈증도 해결하게 하고 쉼을 주시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해요.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 온 사방이 흙먼지고 보이는 건 바위와 거대한 볼모지예요. 성경에서는 그곳을 신광야라고 불러요. 그들이 걷는 땅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나무 한 그루, 물 한 모금,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너무나 힘든 그들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주려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근데 이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지나쳐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원망이거든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고기라는 것은 최상류층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은 것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뻥튀기하고 이집트를 미화하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때 환호했던 이들이 한 달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챙겼던 비상식량이 딱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광야로 끌어내신 거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날 저녁 광야에 어둠이 내려앉자 저 서쪽에 홍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기적이 날아오는 거예요. 바로 메추라기 때였어요. 조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해마다 봄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이동을 한답니다. 그때 이동 경로가 시내산 반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 여행을 하다 보니 지친 이 메추라기들이 그냥 중간 시내산 반도에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추라기 때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말을 쏟아내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먹거리를 주자 할 말을 잃고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눈을 떠서 밖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이슬이 소복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햇빛이 이슬에 쬐이자 이슬이 증발하면서 바닥에 하얀 알갱이들이 남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물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어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만후. 그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당혹해하는 표정으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처음 보는 이 물건이 뭐야? 만후라는 질문이 그대로 이름이 되면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은 마치 꿀을 넣은 과자처럼 너무나 달콤하고 또 먹으면 배도 부르고 누구든지 새벽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이 만나. 바로 이날부터 40년 동안 광야 식탁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내일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푸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 사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이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만나가 내린 첫날 아침 진영 전체가 술렁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규칙을 선포하세요. 16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한 사람당 하루 한 오멜. 이건 지금의 수치로 계산하면 2.2리터씩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먹기에 알맞은 양만 가져가고 더 가져가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백성들의 인원만큼 정확히 줄 건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명이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굶게 돼 있다. 그러니 정해진 양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일 양식은 또 내일 아침 줄 테니 오늘 것만 가져가고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를 주신 아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 신신당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17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양만 가져가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좀 늦게 나온 이웃이, 왜 만나가 없지? 이렇게 당황하든 말든 1인당 어떤 사람은 두 오멜, 세 오멜씩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뿌듯해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는 거야, 이 바보들아. 마치 자기들이 이웃의 것을 강탈해 가면서도 자기가 잘나고 유능한 것처럼 그 이웃의 빈손을 비웃으며 아마 그들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비상 식량으로 재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몰래 보관해 둔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껴서 다 버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웃이 굶어서 죽든 말든 내가 더 많이 쟁여둔다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늘의 은혜로 살고 이웃들이 배고프지 않고 이웃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빈손을 채워줄 때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에서도 모두가 걱정 없이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내일이 막막해질수록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담아서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성인들 같지만 가끔 우리 도심 안에서 무슨 사재기 파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다 뭐지요? 내 이웃이 죽든 말든 나만 편하고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유능하고 지혜롭고 현대사회에서 남을 이기는 가장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이에요. 이웃의 빈손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비현실적인 소리를 합니까? 이웃에게 줄거다 주고 내가 어떻게 내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 역사상 최고의 폭염 재난이 맙니다. 이때 체감 온도 섭씨 48도, 도심의 전력이 완전히 끊기는 폭염 재난이 지속돼요. 그런데 그 시카고의 저 남쪽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두 빈민가가 붙어 있었는데 한쪽은 잉글 우드라고 하는 마을이고 또 한쪽은 오번 그레셤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두 빈민가가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요. 우선 이 폭염 재난이 임하니까 잉글 우드 사람들은 혹시나 내 집에 있는 생수나 식량 이런 걸 뺏길까 봐 사람들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들은 못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겹겹이 쇠사슬을 채워요. 이 재난 속에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펄펄 끓는 방 안에서 혼자 버티는 거예요. 며칠 뒤에 구조대가 잉글 우드 사람들의 대문을 뜯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수십 명의 시신들이 발견돼요. 반면에 길 건너에 5번 그레셤은 달랐어요. 이 폭염 재난이 임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밖으로 나와 평상시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가정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쓰러진 노인의 목을 축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이 불지옥 속에서 오번 그레셤 주민들은 이웃의 빈손을 잡아줬어요. 이 재난이 물러간 뒤에 뉴욕 대학의 연구팀이 두 동네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홀로 살겠다고 했던 잉글 우드 사망자는 10만 명당 33명이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왔던 5번 그레셤의 사망자는 10만 명당 3명뿐이더라. 이웃을 향한 나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연대감, 이런 것들이 거대한 재난을 이기고 그 중에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이기적으로 나만 많이 쌓아둔 양식이 아니라 기꺼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가면 토켈라우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살던 10대 소년 3명이 낡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해서 50일 만에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이 10대 소년은 그 이웃 섬에 살고 있는 예쁜 소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세 소년이 그 소녀를 보기 위해 몰래 낡은 아빠 배를 훔쳐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꺼지고 고립이 된 거예요. 무전기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요. 그 배에는 코코넛 20개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만 해도 이 세 소녀는 엔진이 꺼져서 배가 움직이지 않을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금방 구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구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코코넛이 20개에서 1개, 2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심해지자 이 착한 소년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드디어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네가 내 코코넛 몰래 마셨지. 좁은 보트 안에서 세 소년은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대며 밤이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뜬 눈으로 밤을 셉니다. 이렇게 그들 모두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세 소년 중에 한 소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그때부터 소년들은 아침 저녁 쩍쩍 갈라진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소년은 손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결단 하나를 내려요. 코코넛 하나를 깔 때마다 정확히 3등분을 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들의 보트에 우연히 새 한 마리가 날라들었는데 그것을 잡아서 핏물까지 나눠 먹는데 정확히 3등분을 하는 거예요. 핏물을 모았다가 마실 때도 한 모금을 마시고 옆에 친구에게 기꺼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표류 50일 만에 태평양을 지나던 뉴질랜드 어선이 이 배를 발견해서 소년들이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출발점에서 무려 1300km나 표류한 소년들이 구출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 팍팍하고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내시고 지난 한 주간도 버텨서 어떻게든지 오늘 이 예배까지 걸어 나오셨다 하면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길에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기심의 벙커를 허물고 이웃의 빈손을 나로 하여금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보여주신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만난 신광야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광야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광야가 찬양의

0: 걸음이 되시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또 다른 방식의 기도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울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청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고요? 애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

0: 싶어요. 지금 우리 곁에 아픔을 지닌 분들이 계신다면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레디언트 교회 김재익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은 제자리인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지쳐가던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라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주파수, 소망의 끈을 먼저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산과 모든 기도의 처소에서 낙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상급과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에 기도를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과 생계 앞으로의 미래 등 여러 가지로 막막한 마음이 있어요. 또한 가족들도 일터에서 모두 형통하고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잘 회복되고 일터에서 늘 성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재정적으로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0: 아멘.
1: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 시간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며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청취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불확실한 일터의 환경 속에서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기의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 걸음을 지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막힌 문은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일터에서 만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9507 성도님, 신랑의 대출과 경조사 부담을 덜어주시고 21일에 월급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또한 20살 딸의 걱정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시편 34

0: 4장 10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가정의 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21일에 월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상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딸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워서 저녁에 방문해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얼굴이 붉어지시는 또 홍조 증상이 더 심해지신 데다가 날도 더워서 청소도 힘드셔서 제가 더 자주 방문해 섬기려고 합니다. 믿음도 건강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신으로 질병을 고통받으며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 아버님을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과 또 우울함에 어두움으로 낙심한 이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이 아버지를 덮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회복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520 성도님, 93년생 딸이 성인 ADHD를 치료 중에 있어요. 치료되게 하시고 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 아멘.
0: 하나님, 이 딸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이 어머니의 이 마음과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이 이 ADHD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평강이 이 딸에게 임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6006 성도님, 저희 아들 부서가 해산되어 이달 말에 서울로 발령받아 가게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서울에 가지 않고 부산에서 계속

0: 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주님, 주님께서 이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어머니 두 사람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둘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갈 수 있는, 또 이 부산에 남을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또
0: 아멘.
1: 하나님, 주께서 이 아들의 발걸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40 성도님,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비자가 취소되어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0: 아멘.
1: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자가 취소되고 이 선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낙심하고 많은 혼돈 가운데 있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우셔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5253 성도님, 52년생 아버지가 뇌동맥류 개두술 수술 중에 계세요. 수술 회복 잘 되어서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지금 수술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버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 수술이 다 깨끗하게 되고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이 아버지의 몸과 모든 세포에 힘을 주셔서 이 수술 후에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시공간을 또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상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0552 성도님,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께서 일주일 전에 발목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심하십니다. 예전에 수술한 힘든 기억들이 또 생기면서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고통 중에 계세요.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기도 요청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기도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0: 아멘.
1: 주님, 이 장로님께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고통 가운데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마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시간은 지금은 괴롭지만 요 시간이 잘 지나서 잘 회복된 후에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에게 힘을

0: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0963 성도님, 6년 전에 임파선암으로 수술과 여러 수술을 했어요. 현재 목, 어깨가 온통 무겁고 또 아리고 돌덩이로도 짓눌린 느낌이 들어요. 두 팔도 거의 안 올라가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허리는 협착증과 디스크로 앉거나 서 있을 때 아파요. 주님, 육신의 아픔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막내 아들이 근처에 사는데 현재 교회 안 나와 안타까워합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 아멘.
0: 주께서 그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이 시간 체험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암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의 그 삶과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것을 체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이 딸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1: 아멘.
0: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이 시간 그 영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셔서 이 육체가 그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깨끗이 날지어다. 깨끗이
1: 아멘.
0: 날지어다.
1: 아멘.
0: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사랑의 기도가 모여지는 시간이죠. 힘을 실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시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응답 사연이 올라왔어요. 3923 성도님, 1년 365일 건빵으로 노방전도 하시는 포항의 저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연로하신 분들만 대부분이셔서 물품 구매할 여력이 부족해 기도를 올렸는데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품이 또 답지되었습니다. 전도 물품이 창고에 부족함 없이 넘치고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한 감사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0: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아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에 필요한 그 물품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만 아니라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재정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중보기도의 위력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되겠네요. 0887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는 여름사역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회와 부서별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길을 맛보아 알게 되는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0: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이 귀한 여름 성경 또 여름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먹으며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이들이 그 꿈과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일생일대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레디언트 교회 김재익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신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지난주 사무엘상 8장인데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이거든요. 8장과 1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미천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울이 워낙 연약한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왕이 되었지만 다른 12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때맞춰서 암몬족 속에 대침공이 있었고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죠. 이 승리로 인해서 단번에 사울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첫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길갈에서 다 함께 사무엘을 중심으로 드렸는데 뭐 사울 왕을 비롯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정체제의 첫날이 이제 지금까지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던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식이 되었습니다. 고별설교가 되었죠. 하지만 그 고별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껏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셨어요. 사무엘은 먼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신의 리더십 인생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한번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3절 5절 읽습니다.
2: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도 오늘 증언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윤동주 씨의 식기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인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지도자들도 막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만은 정말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 리더였는지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하죠. 사무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뇌물을 취하지 않았고 부정부패하지 않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의 리더십이 깨끗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깨끗한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리더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리더십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받고 나서 백성들에게 역사 강의를 시작합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강의를 쭉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 민족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에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창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역사 강의의 핵심을 알려면 17절을 좀 먼저 읽어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밀베는 경 때는 5, 6월경인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러므로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왕정 체제를 갖겠다고 한 것

적군을 물리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왕을 세워줬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적을 물리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지 않은 그 어떤 성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때가 있거든요. 6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왕정 체제의 끝판왕은 애굽의 바로왕의 시스템이죠. 절대 권력자 바로왕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짐승처럼 혹사당했어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시켜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살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어.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때가 많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편해지니까 광야 시절에 그 간절한 신앙이 없어졌고 옆에 다른 우상들을 슬금슬금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상실하고 다른 우상들을 곁다리로 같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외세 침략군들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고 그들을 유린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 침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였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룹바알, 기드온이나 입다나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구해줘봤자 또 사고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있는 나라보다 더 안전했어요. 더 강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그들을 살펴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그들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다스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 위기의 순간만은 세상의 왕을 손잡고 건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때 속삭입니다. 요 시즌만 그렇게 가자. 눈딱 감고 그렇게 가자. 세상의 방법으로 가자. 다른 왕의 인도를 받아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효율적이고 빠른 세상의 왕의 손을 잠시만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자의 자녀가 승냥이 새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살기가 힘들수록 돈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최종 결정은 기도해 보고 우리의 왕 예수님의 결정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과할 때는 우리의 왕의 손을 놓고 세상 왕의 손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의 손을 더꼭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제대로 분별해야 우리는 거짓 왕의 손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 왕들은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거짓된 헬퍼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야. 그래서 그 손을 보면 그분이 진짜 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는 갈보리 십자가의 상흔이 있습니다. 그 손을 보면 여러분은 당장 위기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세상 왕의 손과는 다르다.

0: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1: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의 말대로 똑같이 되니까 이 우레와 벼락을 볼 수 없는 시즌에 우레와 벼락이 치니까 모두가 털썩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때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왕정체제를 세워달라는 요구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긴 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이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 왕정체제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제부터 이 왕정체제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잘 복종하게 한다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한마디로 사사기 400년의 역사의 교훈은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너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다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체제가 세워질 것이지만 이 법칙은 변함이 없다. 이제 너희들의 왕부터 왕의 왕이신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된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천으로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걸어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성공에 교만해져서 기도의 열기가 식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버린다면 세상의 생각대로 결정해버린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비록 왕이 세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리더십에 왕부터 순종해야만 된다. 이 왕정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신정체제 안에서만 안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너희의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가슴 철렁한 메시지를 사울 왕이 앞에서 제일 앞줄에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지금 사울 왕이 비로소 깨달은 거, 이 잔치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사울 왕은요 지지율 99%입니다. 믿기 어려운 대승을 거두었어요. 엄청난 외세 침략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살수세첩 뒤에 을지문덕 장군이고 한산대첩 뒤에 이순신 장군입니다.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인기 절정인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야. 이 기적의 승리의 영웅은 네가 아니야.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면 25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망할 것이다. 함께 망할 것이다. 사울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왕이 된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최고라고 착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위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담대하고 편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울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정치 리더십의 전면에서는 물러나게 되지만 그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23절 읽습니다.
0: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도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죄하면 살인죄, 뭐 도둑질, 강도살인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의 스탠다드는 얼마나 높은지, 나는 지도자로서 기도하기를 쉰다, 이건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기도를 쌓으면 여러분에게 브레이크드루가 열릴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의 평생은 기도의 시대였어요.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거룩한 기도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츠바의 그 민족 대각성의 기도 집회도 사무엘의 기도가 불쏘시개가 된 거죠. 리더의 기도는 양떼의 기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연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바꿨어요. 원밤을 부르짖는 기도를 그는 평생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 생활에는 쉼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정치 리더십은 인수인계하고 물러나지만 죽는 날까지 이 영적인 중보 기도의 자리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심이에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기도하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왕의 즉위와 함께 사무엘이 뒤로 전면으로 물러나지만 그의 기도가 살아서 나라를 지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은 사무엘의 기도가 여호와의 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쳤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사울 왕이 이루었던 수많은 승리도 결국 사무엘의 기도가 뒤에서 뿌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와 한 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평생 기도에 무릎을 꿇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축복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지만 그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 거죠.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축복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벌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은 사무엘의 리더십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의 리더십.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엄청난 중보기도의 힘으로 마귀의 공격을 뿌리치고 오늘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기가 그렇게 헌신할 테니 백성들 너희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항상 생각하라. 그를 경외하라. 그를 진실하게 섬기라.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당연시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걸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과분한 성공을 이룰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0: 때요. 자기 힘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셋째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게, faithfully, 신실하게 안 섬기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계속하십시오. 신실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힘들 때는 막 세상 신에게 달려가고 이러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라는 거지.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신실하게 제대로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리더십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리더십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광야 때 간판도 못 걸고 살았던 겁물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그렇게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신실하고 뜨겁게 믿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 챕터 2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6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의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오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지라진 목사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교계의 기도 속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극적인 석방 소식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중국의 종교자유 과제를 조시원 PD가 전해드립니다.
1: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체포됐던 에즈라진 목사는 그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헤어졌던 가족과 8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진 목사의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직접적인 외교적 개입 덕분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충현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후원과 기도연대로 힘을 보탰으며 전 세계 45개국 성도들이 고난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석방이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여전히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이 현지 감옥에 갇혀있는 만큼 이를 중국 종교 정책의 전면적인 완화로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남은 수감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0: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0: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종교시설을 강제조사하고 법인을 해산해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교계 대표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성토하며 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불교와 천주교 등 다른 종교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수업자료에 성경을 포함하는 파격적인 교육 개편안을 승인했습니다. 성경을 종교 교리를 넘어 역사적 고전으로 가르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더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최근 공립학교 문학과 역사 수업에서 성경 구절을 독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시편 등 주요 성경 구절을 고전 문학으로 접하도록 설계됐으며 주 정부는 도입학교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교육계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재민 대학 성서공회 총무는 성경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와 역사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자유롭게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우다인입니다.
0: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제48차 전국대회를 열고 허대영 전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지난 3일부터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이틀간 진행된 전국대회에서 교육학 박사이자 춘천교육장 등을 역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중앙교회 허대영 원로장로를 신임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허대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국연맹이 지역회원들을 지배하는 중앙조직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대표단은 앞으로 연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세우는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나섬과 여의도 침례교회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와 물레동 일대 쪽방촌 소외 이웃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이번 봉사에는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를 비롯한 1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정성껏 끓인 닭죽과 제철과일, 위로의 편지가 담긴 도시락을 손수레에 실어 이웃마을 등 쪽방촌 100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나섬재단은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올여름 동안 총 300가정의 보양식을 추가로 전달하며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쪽방촌 어르신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E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

0: 율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스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와 같이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름에 찾아온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입니다.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요, 구주 예수 의지함을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그리고 네시빌 스트링 머신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하루 형통의 열매 맺으시는 좋은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0: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 기회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을 영접하려면 첫째, 반대편까지 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책망하지요. 압살롬의 반란은 끝났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반란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고 부르며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왕권을 되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까닭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에게 세상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이미 많은 세상 욕심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다시 왕으로 서야 했어요. 그러니 내 형제여, 내 고륙이라는 표현에는 다윗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한 말이라기보다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부르짖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바울이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했던 마음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13절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압살롬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반역에 가담한 사람까지 품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누가 내 편이고 네 편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품어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 14절에 보니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됩니다. 억지로 복종시킨 것이 아니죠. 다윗의 포용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누군가를 품는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이 아니라며 밀어내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손 내밀고 품어주어야 할 내 형제, 내 고륙은 누구입니까? 왕을 영접하려면 둘째,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유다 족속이 길갈까지 나와 다윗을 영접했다고 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언제나 회복과 새 출발의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요. 16절에 보니 시므이가 급히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심하게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온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와 왕을 영접합니다. 17절을 보면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고 시바도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왜 이리 서둘러 왔을까요? 형세가 바뀐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깨달은 것이죠. 18절과 19절의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참으로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 기회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왜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진심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고 계심을 먼저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내게 수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진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심을 인정합니까? 상대의 진심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모임에 가려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기회주의에서 돌이키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남편은 세상 모임에서 야유회를 간다며 제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실 몇 년 전 그곳의 여자 회원 때문에 남편과 다툰 일이 있기에 저는 그 모임이 탐탁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적인 심의와 시바처럼 남편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 않았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며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낙심되기도 했어요.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지금껏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좀 즐기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주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한계에 부딪히곤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과 코인 등의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인을 매수했어요.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숫자의 정신이 팔린 제 모습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지요. 그제야 어떻게든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떠나 재물의 유혹에 빠진 제 모습을 보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가정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을 줬다가 급성 호중구 감소증으로 소망이 끊어질 뻔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세상 쾌락과 물질의 눈을 돌리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제는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그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핸드폰에서 코인 앱을 삭제하겠습니다. 아침에 먼저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한 뒤 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품었습니다. 반역자 아마사도 품었고 자신을 저주했던 심의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길갈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지 말고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반역한 압살롬을 품고 저주하던 시므이까지 받아준 다윗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마음을 닫고 조금만 배신당해도 사람을 정죄하며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운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움직이고 유익 따라 선택하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길갈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다시 모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com

0: 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2: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매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1: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도로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사정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낙후된 교통사정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딸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모님께서 시집간 자녀의 집에 가는 길에 생긴 사고였죠. 생활고에 힘들어하시다가 저희 집에 오시면 쌀 20kg은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딸의 말에 황해도로 가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가 열차 바퀴가 탈선하며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소식통은 북한 내에서 유행한다는 택시는 농촌 주민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식 부모 간의 일에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현실에 한탄했다고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민족으로 부르신 북녘당, 오늘도 굶주림과 낙후된 사회에 신음하는 북한 땅의 주민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빛이 바라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그런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 듣고 있어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주에서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늘 소망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출석 인사로 그 기도의 한 줄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한 줄도 좋습니다. 출석 인사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죠. 7573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북한 동포와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너무 귀한 한 줄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청취자분들과 귀로 마음으로 배의 기도로 전해지잖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757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포항에서 오신 1376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북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흥에서도 기도문 한 줄도 주셨네요. 어느 기사에서 이곳에 온 청년이 북한에서 넘어와 적응하기 힘들어했다는 그 관련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함께하시고 살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7573님, 1376님, 8593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복음통일, 그 땅에도 지금 복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3218님의 기도의 한 줄, 느낌표가 가득한 힘있는 한 줄인데요. 우리 3218님도 제가 하나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출석 인사에 선물을 나누지만 여러분이 올려주신, 함께해 주신 이 기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와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753님도 오셨어요. 가산동에서 오늘도 와주셨네요. 9950님. 여기는 부산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오늘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해 주시고 늘 오시던 대로 극동방송 OFD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 후에는 우리 썸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또 이 기간 특별하게 만나보는 코너들 준비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내용은 은총이버 찬송까지 예라모십이었습니다. 오늘 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준비한 이 시간 전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더 나누고 만나볼게요. 9115님,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복음을 마음껏,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7133님도 청주에서 보내주셨고요. 경주에서 택배 배송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5215님. 북한에 복음 가득한 택배를 배송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곳곳에서 북한 땅을 위한 너무나 귀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세 분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녘 땅에 정말 이 OFP데이가 울려 퍼지고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복음의 선물을 우리 이 택배기사님께서 같이 전해주실 그날을 위해서 출석 인사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한뼘 차이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우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 OFP데이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조금 주변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상식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건너왔을까요? 그래도 첫날인 만큼 주관식으로 내면 너무 어렵겠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건너왔을까요? 1번 15,000명, 2번 35,000명,

3번 10만 명.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오늘도 또 푸짐한 선물들과 함께하는 OEP데이 이 시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분의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분들이 이 땅에 왔을까요? 이사 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총 누적 그 인구 수입니다. 1번 15,000명, 2번 35,000명, 3번 10만 명. 보통 여러분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시거나 한 나라를 품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살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언어를 가게 된다면 쓰는지.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는 그 복음 통일을 바라보면서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건너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이 북한 주민들 몇 분일까요? 15,000명 1번이고요. 35,000명 2번이고요. 10만 명 3번입니다. 아, 이게 제가 약이에요. 약.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의 오차가 있는, 조금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숫자를 제가 반올림, 반내림을 해봤는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 주변에서도 함께 나눠봤을 때 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10만 명도 많이 나왔고요. 3만 5천 명도 많이 나왔고요. 1만 5천 명도 나왔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또 두 가지의 상식이 선물과 함께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마음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힌트 없이 정답을 얼른 기다려보면서 다음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샵 1069번 도전해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오늘의 상식 퀴즈 첫 번째 상식을 문제로 내어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분들이 건너왔을지 1번이 15,000명, 2번이 35,000명, 3번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아, 이게 오답자가 그래도 10분 중에 한 서너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의 상식은 또 두 뼘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2번 3만 5천 명입니다. 10만 명이라고 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3533님, 10만 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멘. 2507님은 저희 9살 아들이 2번이래요. 저는 3번 같은데 그래도 아들을 믿고 2번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아드님이 정답을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2507님, 그래서 우리 9살 아드님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2번 3만 5천 명이죠. 1224님도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고요. 7936님이 힌트 좀 주의소 하셨는데 힌트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명 정도 와 있을지,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얼마나 있을지,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얼마나 와 있었을까, 또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퀴즈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6217님, 정말 제대로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놀라우시고 능력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게요 라고 맞춰주셨어요.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새싹 회원이신 7116님께도 정답 잘 맞춰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근데 이 한 뼘 한 뼘을 두 뼘씩 좁혀 간다고, 하루에 두 뼘씩 좁혀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바로 함께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북한 상식.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경기도이다.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이번에는 OX로 진행을 하는데요. 참고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원에 계실 때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집을 또 하나씩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때 1순위, 2순위를 적는다고 해요. 그래서 배정받을 수 있는

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 좀 1순위가 조금 인구수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인구의 그 1순위가 거주하고 있는 가장 많은 곳 지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5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제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확히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던 3475님. 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 너무나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나원에서 머물다가 그곳으로 가시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0657님. 하나원에 있다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살고 싶은 지역을 적게 돼 있어요. 물론 먼저 온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우선권이 있긴 하겠지만 뭐 처음 오거나 여러 경우에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 곳은 피해서 일부러 다른 지역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물정 1069번. 그래서 북에서 온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OX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사냥사역자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사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네요. 5 아니면 X 하시면서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신 분들 계신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중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5 아니면 X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요기 인구가 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 OX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답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북에서 온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경기도이다. 정답은 5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만 명이 넘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서울이 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6천여 명. 그리고 아까 인천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있는 이곳이 제일 많은 곳일 것 같은데요. 인천이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2,999명.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제주가 제일 꼴찌인데 제주는 340명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주변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또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을 함께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OFP데이 함께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356님, 저도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5 정답까지 맞춰주셨어요. 저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2607님 잘 맞춰주셨고요. 1번 문제보다 확률이 반반, 몰랐던 게 참 많네요. 4224님, 우리 요 세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친척 오빠 교회에서도 북에서 오신 분들을 여럿 뵈었어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까지도 제가 좀 더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저도 경기도에 살지만 경기도가 너무 넓어요 라고 하셨지만, 또 우리 어디서 만날지 모른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잖아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 이 생각은 저도 못해봤네요. 새싹회원이신 5551님도 맞춰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북녘 땅을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눠주신 이 새싹 회원분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서머 스페셜 기간에 이렇게 몇 가지의 북한 이야기, 북한 소식, 그리고 북한 상식을 만나보실 텐데, 이런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더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북녘 땅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협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선하시는 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은행 투자 가이드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속에는 하늘은행을 여는 놀란 재테크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하늘은행, 이 헤븐리 뱅크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늘은행을 활짝 열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하늘은행 투자 가이드로 정한 것이죠.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상 또는 보상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만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최고의 이유를 보장하시는 우주 최고의 펀드 매니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어의 의미와 영적인 재테크의 원리, 그리고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출하는 풍성한 방법까지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속 상의 원어적인 실체와 종류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상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갈 때 받는 금 면류관 정도만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풍성합니다. 첫 번째 묵상할 상, 이 리워드라는 원어입니다. 헬라어는 미스도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 때의 상이 바로 미스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자트슨 고용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확실한 임금 또는 투자 배당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의 지점, 이 땅의 지점인 브랜치에서 조기인출한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며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화폐로 이미 임금을 정산받아 버렸다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이 끝나서 내 하늘 은행 계좌는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해야 할 상, 리워드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먼저 상을 언급한 장면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여기서 상급할 때가 바로 히브리어로 사카르죠. 사카르 역시 품삯 보상을 뜻하고 또 수관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에서 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주셨다는 이 거대한 펀드 매니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상의 종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세 가지 은밀한 투자,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늘의 화폐, 영원한 상급으로 나타나겠죠. 하늘의 상급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없는 하늘 창구에 쌓이는 영적인 보물을 말합니다. 즉 천국에서의 권세와 영광이죠. 두 번째는 땅의 화폐인데 보너스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하시라의 헬라어로 에프로스티템이라고 하는데 이는 덤으로 얹어주다 이자를 붙여주다라는 뜻입니다. 한라를 구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재정, 건강, 환경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내가 채워주겠다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더하시라인 문법적인 특징을 보면 더하시라에 사용된 프로스테테테 타이는 문법적으로 미래시제,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 문법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수동태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 이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 더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직접 드러내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는 표현이죠. 이는 미래 시제의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행의 재테크의 원리 세 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 재테크는 예를 들어서 주식 부동산이겠죠. 리스크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하늘은행은 독점적이고 절대 안전한 초량 금융기관입니다. 땅의 재테크는 사람의 영광이나 공개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가 표현되기도 하죠. 이것은 리스크가 있고 그러니까 좀 동록 도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소멸될 수 있다. 땅의 재테크는. 그런데 하늘 재테크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은밀한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하늘 재테크는 100배 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밀한 분산 투자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세상 펀드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할 때 인기가 올라가죠. 그런데 하늘 펀드는 비공개 계좌가 원칙입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거나 기도할 때 남들이 모르게 은밀히 할수록 하늘 은행의 이율은 극대화됩니다. 만약 중간에 대중에게 노출되어 와 대단하다
라는 칭찬을 듣는 순간 그 계좌는 현가로 즉시 정상

안 되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자산 보전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말씀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 이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최고의 자산 가치 보존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이 땅의 자산은 인플레이션, 세금, 사기꾼, 때로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님에게 예시된 자산은 우주적인 보안 시스템 덕분에 절대 원금 손실이 없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목적 지향적인 자금 흐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겠지요. 하늘에게 자꾸 저축, 예를 들어서 구제나 선교나 이웃 사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하늘 가치에 동기화가 되겠죠. 하늘과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금융 치료, 금융 힐링이 시작돼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늘 계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풍성하게 인출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은행의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저축에 두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필요의 순간이 올때 인출해서 써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인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수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늘은행의 모든 자금은 오직 하나의 비밀번호이자 서명으로만 인출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이자 무제한 한도의 블랙카드와 같습니다. 내 공로나 신용 등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용으로 바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TM 기 앞에서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출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ATM 기에서 돈을 찾을 때 돈이 진짜 나올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계가 돈을 줄 것을 100% 믿기 때문이죠. 하늘은행에서 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필요를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은행에 은밀히 심겨졌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재정적 혹은 건강에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출하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덤의 원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좌 인출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만 원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대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얹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었는데 평안과 지혜, 좋은 만남의 축복까지 묶음 상품, 묶음 패키지로 쏟아져 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땅의 화폐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안락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화폐,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고 나팔 불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와 은밀하게 심음으로 하늘 은행에 저축하거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적의 서명을 담아 믿음으로 인출하거라. 최고의 배당률로 채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함을 너는 매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제안하신 은밀한 구제와 골방 기도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2026년 오늘날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최고의 영적인 재테크의 실천법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은밀한 투자를 일상에서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늘은행에서

0: 하는 영적인 보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실전 경험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검증하고 적용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의 음성을 토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결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인에게 영원히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복음 전파와 가난한 사람, 이웃에게 대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잘하였다다 칭찬받으며 영적인 보상을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여러분 혹시 건강염려증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어요? 건강염려증 어떤 병이에요?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데 그냥 나는 스스로 환자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는 병, 그게 바로 이 건강염려증이죠. 여러분 이 병에 걸린 환자가 얼마나 많냐면요, 어느 대학병원에서 초진을 해봤대요. 약 50명 정도의 초진을 해봤더니 그중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건강염려증 환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 아픈데도 아픈 것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나가 죽은 이 미군 전사자가 약 35만 명 정도가 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전쟁에 참전했던 가족들, 그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전을 하고 또 남편이 참전을 하고 아들이 참전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신경성 질환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몇 명일까요? 1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보다 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요, 염려와 근심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염려와 근심은 인간을 서서히 말려 죽게 하는 느린 형태의 뭐라고요? 자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 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고별 설교, 예수님이 하신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좀 다루고 있잖아요.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생각이 큰 혼란에 빠진 상태, 그게 바로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어에 시제가 있는데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된 진행을 의미하고 반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바탕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재번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너희 생각이 계속 근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라.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흔들렸던 거죠. 강력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흔들리고 있고 왜 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느냐?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그 떠나심의 예고, 반복된 예고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특별히 이 14장만 놓고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떠날 것을 예고하시는데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또 12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겠대요.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제 안녕할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마지막 28절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떠난다는 예고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마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다락방에서의, 이 다락방 안에서의 고별 설교가 일단락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다락에서의 마지막 메시지 역시도 다시 한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져서 두려움만 갖지도 말고 겁낼 필요도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려면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야만 할 정도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 방금 읽었던 27절에서 다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조차 갖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그래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그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나 증거를 주님이 대신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여러분, 마음의 근심 문제가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여전히 생각에 이 혼란이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과 평안이 무슨 샬롬이고 무슨 평안이냐 하는 거죠. 뭔가 그럴 만한 이유 하나라도 주시고 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납득을 하겠는데 그럴 만한 증거 하나도 안 주신 상태에서 평안과 샬롬을 얘기하시니 오히려 제자들은 평안과 샬롬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다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과 평안이 어떤 샬롬이고 어떤 평안인 것인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요, 예수님의 빈 자리가 반드시 채움의 자리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이고 평안의 이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빈 자리가 채움의 자리가 된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그빈 자리가 채움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그분을 잃음이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떠남과 잃음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느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빈자리, 그 어떤 떠남과 이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이 좋은 것, 누가가 발견한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 인생의 위대한 채움이 되는 것,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정말 다양하고 많잖아요. 이것저것 정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채움이 된다고 말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진짜 좋은 것 많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

는 우리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적당한 힘과 권세도 필요하죠.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를 군림시켜서 누구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기 위한 힘과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 정도의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강건함이죠. 여러분, 모세처럼 몸의 기력이 끝까지 쇠하지 않고 심지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매일 대면할 수 있는 이 영혼의 강건함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 밖에도 어려운 순간마다 문이 척척 열리는 형통함도 필요할 것이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친구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런 좋은 것들의 최상위 버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번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이유,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의 하시는 일 역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누려야 할 모든 진리와 모든 삶들을 바로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모든 진리와 모든 은혜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빈자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빈 자리가 생기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무엇을 통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빈자리 생길 수 있어요?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잃음과 떠남이, 망가짐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빈자리, 그 결핍, 그 잃음의 자리, 반드시 성령께서 채우시고 더욱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인생의 성공과 체험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많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성공을 위해 가는 지역이었고, 거기서 성공하면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왔다가 교회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들의 성공과 체험을 위해 왔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된지 보이세요?

뭐든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성령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온갖 복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부으시고 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기적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세를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온갖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자훈련 목회자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제자훈련 관련된 목사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자훈련과 관련돼서 각 교회에서의 상황들을 서로 나누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이 버무려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일정 중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선배 목사님과 후배 목사님이 짝이 되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교제를 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진짜 궁금했던 거 하나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목사님이 하시는 훈련, 목사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을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저는 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너희들 공부함에 만족함이, 표정들이 물어보는 순간 실족할 것 같으면 못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어야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뭔가 해도 만족함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끝나고 나서도 늘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특별히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졸고 있고 저기서 졸고 있고, 여기서 딴짓하고 있고 저기 딴짓하고 있고, 여기서 후다닥 나가고 저기서 후다닥 나가고, 핸드폰 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다 보면, 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아쉬움이 가득하고 속상한 거죠. 근데 저만 그러면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훈련과 목사님의 사역에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왜 결론까지 목사님이 다 하려고 그래요? 왜 결론까지 목사님이 다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결론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부족한 설교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지, 내 보잘것없는 사역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 맡기고 기대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좋은 결론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목사님도 만족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 얻은 교훈은 뭐냐면, 그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만족하는 것은 내 만족이지 하나님의 만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백, 빈자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의 능력으로 반드시 은총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 여백이 생기고 인생에 빈자리가 생긴 것은 기회이고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인생 빈자리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불안한 마음에 강력하게 저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이름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다면 지금 있는 그 근심과 염려에 반기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렬하게 그런 마음과 저항하고 그런 마음에 반기를 들면 그 순간 그 결말을 성령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빈자리 여백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성령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남기시는 최고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주실 최고의 유산 뭘까요?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죠. 이 평안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요,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평안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주실 거 그냥 완성품 주셔도 되는데, 그냥 주실 거 좀 편리한 것들로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평안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뭔가 줄 텐데 평안함과 이 편리함 중에서 하나를 고르러 간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말은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가요? 예, 편리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지식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죠. 남들보다 더 큰 능력도, 남들보다 더 큰 힘도, 또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특별한 외모적인 어떤 이런 좋은 것들도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편리한 것과 평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냥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지상정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도 모른 채 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평안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가져봤어야 알죠. 여러분, 아주 건강하면 80세, 90세가 되도록 약 한 알 먹지 않으면 그러면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옵니까? 건강해 봐야 알죠. 여러분, 능력과 또 이런 매력, 이 수많은 인생의 것들 다 얻을 수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하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없는 만 못하고요. 건강도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평안이라는 게 뭘까? 어떤 상태가 평안의 상태이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잔잔하여 걱정이 없는 상태. 맞죠? 근데 이건 결과론이라는 거예요. 샬롬과 평안은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맞지만 이건 결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삶을 좀 살아내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샬롬. 근데 여러분이 부를 때 제가 너무 불안하고 뭔가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고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면 뭐라고 유대인들은 인사할까요? 샬롬을 한번 더 붙여서, 그렇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사라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 샬롬, 절대 평안이 가능한데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 이 평안은 과연 어떤 상태냐? 바로 이거죠. 거친 인생 바람이 불어와요. 큰 파도가 덮쳐요. 땅이 크게 흔들려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다시 말하면 근심, 염려보다 누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상태가 진정한 샬롬이고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가는 이 모든 여정들 속에서 이 평안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0: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샬롬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이 우리로 담대하게 만들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그거를 꼭 집어 확인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샬롬, 너희가 그거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서 결국 승리했느냐, 결국 이겼느냐, 그거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샬롬,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때 약속하신 샬롬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샬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그 샬롬,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성례죠. 성찬이에요.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교사님 성함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더라고요. 바로 최하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이 쓴 책을 읽었었는데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고 책을 읽고 나서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을 누구한테 건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런 제목을 가질 만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알고 있고 경험하신 거죠. 오늘 선교사님과 방송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순수했던 그때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앞길을 맡기기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던 시절,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내가 예전에 썼던 일기, 읽었던 책, 뭐 은혜 속에 불렀던 찬양, 설교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맘때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떠나는데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맡기면서 애쓰면서 불렀던 찬양 다시 떠오르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바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바로 이제 나를 봐도 없어서란 찬양인데요.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이 찬양 저에게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여름인지 겨울인지 제가 생각은 안 나요. 겨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수련회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정말 제목부터가 확 도전이 오더라고요. 맡긴다는 거 참 어려운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그분께 맡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근데 그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맡기려면 상대방이 정말 믿음직스러워야죠.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만나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맡길 수 있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1대1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시고 혼자 성경 읽거나 찬양하거나 그럴 때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7월 8월은 교회에서 여러 여름 사역이 있잖아요.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만나면 더 좋죠.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본인들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휴가도 가야겠지만 교회 여름 사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익산 누나가 다니는 교회 다녀왔어요. 1484번님, 아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전주로 간다고 했다가 익산에서는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1484번님, 9947번님, 계약하고 4번 교회 출석했는데 불교 신자인 와이프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9947번님은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정보가 없네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학했고 어떻게 계약했고 뭐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천에서 8845번님, 이렇게 여러분께서 앱 메시지 주실 분들 극동방송 어플 거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앱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때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대프리카 옆에 구미 출석 8858번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막 장마철 여름 이제 시작됐어요. 휴가철도 시작이 됐고 오며가며 항상 이 극동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듣고 있다고 7361번님도 오셨고 피디님 반칙입니다. 1102번 이게 무슨 건가 했더니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눈물 나는 찬양 반칙이에요 라고. 아 그런가요? 뭔가 옛적에 어떤 그 은혜스러웠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1102번님도 아 그리고 7361번님 1102번님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특히 1102번님 계약하셨어요? 6개월 방학이셨는데 자 한번 현재 상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하고 통화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스스로 계약을 했던 간에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어제 교회를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교회를 갔어요.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송파 날씨는 안 좋아도 따뜻한 새끼라 들으니 마음 따뜻하다고 고맙습니다. 9625번님 우리 김서연 권사님 잘 오셨어요. 도전 찬양에 오셨던 자 여러분은 혹시 이맘때쯤에 여름 아니면 겨울 예전에 내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만났었는데 이런 책으로 참 내가 순수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썼던 글 읽었던 책 불렀던 찬양 설교 어떤 그 누군가 추억 새록새록 그때 순수했던 시절 떠올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련회 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앞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길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나에게 향하신 두란노 경비와 찬양 예전에 테이프로 듣던 그 음원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나의 비전 나의 꿈 생각하면서 불러

옛날 음원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는데요. 7406번님 모태신앙 중학교 1학년 첫 겨울 수련회 때 이 찬양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네요. 지금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자, 물건 배송하시면서 우리 8240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주에서 아웃리치 답사차 듣고 계시는군요. 나주까지 가셨네요. 자, 대구에서 진짜 덥고 습한데 우리 두 딸과 전쟁 중이시구나. 승리하십시오. 7343번님 감기로 재택근무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방학생들 주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3475번님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다고 우리 0091번님 신청한 곡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6634번 장마철 비 한바가지 오는 이곳 서울 성동구내에서 출석체크 김인수 아저씨와 함께 같이 걸어가요. 아저씨 좋네. 아저씨 좋아.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교가 노래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흰구름 뭉게뭉게 그 여름성경학교 지금은 잘 안 불리는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김인수 아저씨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 같은데 흰구름 뭉게뭉게를 알고 있고 정체가 궁금합니다. 6634번님 자 흰구름 뭉게뭉게 제가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끼라 응원하러 모두 모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7406번님 아까 소개했죠. 7406번님 소개했고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신 1203번님 양평 9507 가산동 9950 고맙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갔던 찬양 생각나네요. 8413번 또 4950번님도 수련회 때 울고 웃으면서 찬양했었죠. 저희 여선교도 이번 주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교회 학교 수련회라 야외 활동 많을 거라 천연재료로 벌써 스프레이 1000개 준비하면서 경남 진해에서 듣고 계시네요. 아, 스프레이 모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큰아이 현재 29살인데 고2 되던 2월 초에 기숙사로 가던 차 안에서 극동방송에서 한 사연으로 인해 100일 작정을 명받고 처음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사연은 어느 10살 소년이 엄마 따라 특세를 드리며 100일을 작정했다고. 크, 이거에 또 도전받고 시작하셨군요. 뜨겁게 만나고 지금 큰 아이가 29살 같이 이렇게 했었나 봐요. 6600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프리카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네요. 옆에 계신 할머니도 같이 듣고 계신다고 우리 할머니 여름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논산 연모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예전 찬양 들으니까 더 은혜 된다고요. 8532번님 울산에서 스스로 방학하신 분 잘 다니고 계시죠? 자 여름성경학교 교가 갑니다.

0: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맹연습 중입니다. 올해 8월 13일, 14일에 나라사랑 축제가 있거든요. 13일은 저기 전남 여수에서 또 14일은 전북 익산에서 우리 나라사랑 축제 13개 지사의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안내방송 여러분 듣고 계실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31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방학 중인데요. 교회 방학 중인데 5356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세키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 집입니다.
0: 네네. 라디오 옆에 끄셨죠?
1: 네네.
0: 자, 어느 지역이시죠?
1: 아, 여기 부천이에요.
0: 부천.
1: 네.
0: 지난번에 이제 저 방송할 때 15년 쉬고 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연결을 못해서.
1: 아, 예.
0: 제가 아끼고 있다가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1: 네네.
0: 15년 지금 방학 중인 거 맞나요?
1: 아, 네. 제가 그전에는 좀 교회를 다녔었어요.
0: 네.
1: 다녔는데, 좀 교인들하고 이렇게 동거래를 이렇게 좀 하다가.
0: 예.
1: 좀, 그 뒤로부터 이렇게 좀 지었지요.
0: 아, 그런 이렇게.
1: 네, 동거래를
0: 하다가 보니까. 예, 뭔가 예, 좀 서로. 아픔이 있었구나, 서로.
1: 네네. 그래서.
0: 예.
1: 그래서.

0: 거래를 하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어가지고.
1: 네네네.
0: 예,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근데
1: 15년이면
0: 제가...
1: 참 오래됐네요, 근데.
0: 네. 예? 좀 됐죠.
1: 아,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0: 그냥 이렇게 라디오 틀으니까 극동방송이 나와가지고 네. 들려가지고 듣게 됐어요.
1: 우연히 듣게 됐어요?
0: 네.
1: 한 얼마나 되셨는데 들으신지는?
0: 들은지는 뭐 한 계속 집에서 들으니까요. 한 1년 조금 넘게
1: 1년 정도?
0: 들었죠.
1: 네. 이 지금 새끼라 이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계시나요?
0: 그 시간은 뭐 아무 뭐 일도 안 하고 요 시간에는 꼭 듣게요.
1: 아, 그래요. 용기 네. 있게 오래간만에 15년 쉬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은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아, 네.
1: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방학을 끝내고 용기 있게 그 교회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0: 그 옆, 근데 다시 가야죠.
1: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0: 네. 가야죠.
1: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네. 거가. 네. 네. 이번 주부터 꼭 네. 다시 교회를 가서
0: 네.
1: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5년, 여기서 이제 더 길어지면 30년 돼요.
0: 네, 그러니까 네. 더 나이 먹기 전에 가야지요.
1: 자, 저와 함께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네. 저 따라서 좋으신 네.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우리 5356번님. 네.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시는 걸로 제가 믿고 미리 축하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0: 자, 아, 예.
1: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1: 잘 모르겠어요? 자,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0: 레모나요.
1: 레모나. 자, 레모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천에 용기 있게.
0: 네.
1: 혼자 가십니까, 가면요?
0: 그냥 다니던데 그냥 혼자 용기를 내서
1: 네,
0: 가야죠.
1: 그래요. 용기 내셔서 가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한번 네. 문자 주십시오. 어떤 예배셨는지.
0: 네. 네. 네. 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우리 15년 방학생 꼭 교회 갈 수 있기를 좋은 소식 제가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흰구름 뭉게뭉게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들 하셨네요. 옛날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옛날 여름성기학교 생각하면서 0683번님부터 해가지고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야 60대인데 정말 새로워요. 70년대 때 덕전 감내기 회를 다니면서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개막식처럼 많은 아이들이 몰렸어요. 두 줄 두 줄 총 네 줄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 기억이 너무 새롭다고. 뭐 그때 전봇대나 벽에 많이 써붙였대요. 여름성경학교를. 추억이 새록새록. 이야.

편의점 정 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교과 들으니까 제 귀에 매미 소리와 아이들 소리 윙윙거려요. 북치며 동네를 돌던 아이들 졸졸 따라왔다고요. 여름 성경학교 간식으로 매운 닭발을 한 달아이 이고 오시던 선생님 이제 백발의 세대입니다. 0850번님도 이렇게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울산에서 대구에서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할머니들과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방학을 끝낸 분들 문자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셨을지 계약했을지 우리 7675번님이 20년 방학 도전 찬양에서 극적으로 손잡아주셔서 계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연결해봤는데 받으시네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20년 방학 끝내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극동방송 덕분입니다.
0: 이야. 그때 계셨던 곳이 전주였나요?
1: 네네.
0: 전주였고, 교회 소개도 이제 필요해서 방송 끝나고 저랑 예, 통화하다가,
1: 예. 예.
0: 저희 방송 소망이기도 출연하시는 목사님 교회 말씀 네, 드렸더니, 네. 제 기억이 제가 수요일 날 도전 찬양을 했는데 목요일 날 그 네. 수요예배 갔다라는 문자를 목요일 날 주셨죠.
1: 예, 그때 그 찬양 인도 예배 할 때 그날 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야.
1: 예, 바로 그날 그러니까 수요예배 참석한 거죠.
0: 그러니까 바로 수요일에 네. 저랑 통화하고 주일 네. 예배를 제가 갈지 안 갈지 조마조마했는데 수요예배를 바로 가셨어요.
1: 예, 예.
0: 야.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가셨나요?
1: 예, 예. 어제 맥주 감사.
0: 와. 어제도 갔고 지난주도 갔고요.
1: 아, 지난주에 제가 일이 먼저
0: 일이 있어 가지고 수요 예배 가시고 이제 어제는 주일 예배 가시고
1: 예,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고 네. 아, 이번 주 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상담하고 그렇게 어제부터 나갔어요.
0: 와. 그 사모님도 이제 극동 방송에 네, 진행을 네. 하시는데 네.
1: 예, 예.
0: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니, 저도 너무 그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0: 예.
1: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PD님께도 너무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0: 20년 방학을 끝내고 첫 예배는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수요 예배든지 어제 예배든지.
1: 예. 굉장히 눈물 많이 흘린 예배가 됐고요.
0: 네네.
1: 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라는 것들이 20년을 지난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0: 네.
1: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도 너무 많이 경청하게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셔서
0: 네.
1: 제가 이제 적응하는데 굉장히 더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0: 예.
1: 기회인 것
0: 자, 우리 이제 마전교회 가셨잖아요.
1: 같습니다. 네네네.
0: 방송에서 우리 성도님이나 목사님, 사모님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1: 우리 저 추희애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고 제가 설교 듣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다시 주님을 찾는데 큰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아유, 우리 강형성님, 우리
1: 예.
0: 새끼라의 우리 극동방송에 귀한 열매 돼주셔서
1: 네네.
0: 너무 감사하고요. 소곱창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1: 예.
0: 아,
1: 어제 그제인가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자, 우리 저랑 같이 감사의 기도 한번 할까요? 감사의
1: 네.
0: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 드렸고, 정말 계약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1: 잘했다 생각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축하의 선물. 제가 꽃바구니 선물을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고요. 네. 옛날 20년 전에 아마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1: 예,
0: 아세요?
1: 그렇습니다. 네.
0: 오늘 이제 예전 추억의 찬양 많이들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많이 신청하셨어요. 해 뜨는 데부터. 이제는 진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7675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1: 아멘. 예.

자, 너무 잘하셨다고 축복합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우리 예배 시작하게 된 7살 변진 가정 우리 0992번님도 제가 나중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원해 주신 8737-8212번님 또 875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퀴즈합니다. 보물 퀴즈. 내일 또 많은 방학생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 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리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지 않냐고 학문으로만 갖고 왔다 이거죠.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부산에 살다 보면 바다를 참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잔잔하게 반짝이는 날도 있지만요. 바람이 거세지면 그 거센 파도가 굉음을 내기도 하는데요. 멀리서 보기에는 아름답던 바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 거대한 힘에 절로 압도됩니다. 우리 삶에도 파도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밀려와서 마음을 흔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이 계시고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 찬송가 302장 피아워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시편 93편 4절 말씀인데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7월 6일이죠. 오늘부터 8월 16일 주일까지 여름 특집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여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여름 계획도 같이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 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출고할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얻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또 시원한 재미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은 찬양 속의 단서를 따라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찬양 방탈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성경 퀴즈 시간, 성경 방탈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찬양 퀴즈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익숙한 찬양 속에 담긴 은혜와 말씀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또 정답도 맞추고 찬양의 감동도 함께하는 찬양 방탈출,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헵시바의 찬양하세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게임으로 함께했는데요.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찬양 속의 단서를 따라서 미션을 해결하며 함께하는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게임으로 함께합니다.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게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과 찬양 속 단서를 하나씩 모아서 방을 탈출하면서 그 찬양의 은혜로 함께 나가는 시간인데요. 정답 맞히시는 분들께는 화장품 또 김두부각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의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전체적인 규칙은 똑같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되고요.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서에 숨어있는 이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은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방탈출로 지난 정답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서가 공평, 두 번째 단서가 사슴, 세 번째 단서가 중심이라면 최종 정답이 이 각 앞글자를 딴 공사중이 됩니다. 오늘 찬양 방탈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서머 스페셜 첫 번째 방은요. 오늘 방 이름은 왕좌의 방입니다. 왕자 아니고요. 왕좌의 방입니다. 왕좌의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방탈출은요, 찬양의 제목을 그리고 제목 속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각 문제를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곡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세 곡의 찬양의 가장 앞글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목을 아셔야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찬양마다 힌트가 있습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장 앞글자, 찬양 제목의 가장 앞글자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첫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미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첫 번째 찬양 힌트, 찬양 제목 가장 앞글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맞춰주고 계신데요. 연이어질 두 곡의 찬양의 가장 앞글자도 이 찬양과 똑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을 통해서도 정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 찬양 제목의 앞글자도 같습니다. 무엇일지 함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힌트까지 함께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 찬양은 영화 신의 악단에서도 함께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인데요.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도 부릅니다. 이 찬양 제목의 앞글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찬양 힌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 앞글자도 모두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채팅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방탈출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이 세 곡의 찬양 제목 앞글자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찬미워십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함께 하셨고요. 두 번째 찬양 더 라이트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을 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 별별입니다. 바로 다음 단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단서는요. 찬송가 279장입니다. 후렴에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 제목의 앞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찬양 제목 앞글자 아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 힌트 함께 하신 동안 단서,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찬양 힌트까지 모두 파헤쳐봤는데요. 찬송가 279장 트루바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계속해서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두 번째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두 번째 찬양 단서의 정답은 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주인별입니다. 마지막 단서 마지막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힌트는요. 찬송가 588장입니다. 별별 나는 새를 보라 찬양인데요. 한웅재의 음성으로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모두 총 조합을 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인별입니다.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앞글자까지 조합해서 한 단어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마지막 단서 정답과 최종 정답을 문자와 채팅을 통해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방탈출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찬양 단서 찬송가 588장이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마지막 찬양 단서의 정답 공중 나는 새를 보라의 앞글자 공입니다. 네, 그러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추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 주, 두 번째 단서 인, 세 번째 단서 공. 오늘의 최종 정답은 주인공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주인공 순서대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탈출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 이름이 왕좌의 방이었는데요. 왕좌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오직 왕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모든 걸 계획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왕중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왕좌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주인공이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왕중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믿음의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시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은 약속을 하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곧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꼭 식사해요. 이런 말들 처음에는 진짜였는데 바쁜 일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다 보면 쉽게 그 약속은 미뤄지고 또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무게도 좀 가벼워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들, 작은 약속 하나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요, 끝내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죠.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너무 오래돼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사람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도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석균 목사님의 작곡 집중, 옹기장의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힘찬 라디오의 이하영입니다. 그동안 정오 시간에 힘찬 라디오를 만나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오후 5시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혹은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 이 오후 시간에 찬양 한 곡,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을 얻는 이 시간, 평일 오후 5시, 앞으로도 힘찬 라디오와 함께해 주이소. 네, 사투리가 다소 어색하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약속은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병원에서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병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괜찮아질 거라는 그 믿음에 안도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의 말을 믿기 때문이겠죠. 아, 참 믿음이란 그래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직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요, 약속이 이루어진 뒤에 얼마나 잘해주시나 보자 하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떠났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다거나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늦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더 좋은 때이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힘찬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서울 챔버싱어즈였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찬양 이렇게 찬송가를 합창으로 같이 부르다 보면요. 저도 정말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느껴집니다. 1951번님 아멘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삶을 나타내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또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마음 좋습니다. 7121번님 저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만들어졌네요. 이 또한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달까지 마무리 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건 뭐 기도대로 됐다고 축하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감사함으로 이번 달까지 잘 마무리하기 원한다는 기도대로 꼭 유종의 미도 거두시고 마무리도 잘 하시고 좋은 분들과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귀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9918번님 오늘 방송 들으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져서 주차장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자녀를 맡깁니다. 라고 특히 슬아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주셨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참 어렵죠.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맡아주신다. 그 자녀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어김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래요. 1416번님 한 달 후면 아기 엄마가 될 조카 박수정 건강하고 기쁜 날들 이어지기를 기도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신청 주셨어요. 네, 우리 조카 수정님 축하드립니다. 새 생명 곧 만나보겠네요. 2760번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제 독일, 체코 등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이지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돼요.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멋집니다. 비전 트립 떠나는 우리 교인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름에. 네, 잘 준비하시고 안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다녀오시기를 응원합니다. 1785번님 지금 사업이 쉽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방송 들으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현실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정말 애쓰십니다. 네. 이런 문자들 볼 때마다 참 저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얼마나 더 어깨가 무거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이 두 곡의 찬양 같이 했는데요.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와 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이 또 각자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펴면요 그곳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바라보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또 더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 함께했습니다. 아, 마지막 곡으로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십니다.
2: 벌써 7월입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죠. 매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너무 당연한 이 내용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 모든 세월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여전한 은혜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좀 의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고요. 또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3대 절기라고 하는 거면 그만큼 중요하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맥추절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거나 오늘 처음 들으신다면 아, 뭔지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거겠구나 라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맥추절 첫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16장 9절과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구절을 보시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러니까 수확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의미겠죠.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일곱 주를 센다. 7 곱하기 7, 49일째까지 되어서 마지막 그 다음 50일째가 되었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을 말이죠. 그러면 처음 낫을 댈 때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 첫 시작점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날까지 50일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리 수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동시에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확을 하면 좋겠지만 보리가 생각보다 빨리 익는 곡식이고요. 밀은 보리에 비해서는 조금 뒤에 나중에 익는 곡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맞물리는 게 있는데 왜 보리와 밀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이 빵이지 않습니까? 빵의 주재료가 뭐겠습니까? 보리와 밀입니다. 이것을 수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밀을 수확했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질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답니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수확을 두고 그걸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한번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내릴 필요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처음 얻게 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감사하려면 나 자신에게 감사해야지. 칭찬을 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둔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논리이지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처음이 주는 소중함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하죠? 막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고 황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그 처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차를 처음 뽑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결혼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결혼했던 그 처음 순간을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감사와 그 감동이 어떠하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에 첫 아들, 첫 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 그 감동,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내 것입니다. 소중합니다. 줄수 없고 주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것을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처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쏟는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로 쏟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할 때에 그 얻게 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이 신명기에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얻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번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고. 40년 동안 농사도 못 짓는데 뭘 먹고 사냐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지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땀 흘려서 얻게 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처음으로 농사라는 걸 해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첫 수확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수고해서 얻게 되는 수확물, 기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곡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어떠했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래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수고했던 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잠자지 못했던 것도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땀 흘려서 노력했다. 그 땀방울조차 하나님께서 흘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기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의아할 수 있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땅이 좋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농사짓기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을 보십시오. 땅이 정말 비옥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잘 되고 잘 먹고 그러다 보니 문명이 발달하겠죠.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시게 되면 역시 땅이 비옥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물도 충분합니다. 농사 잘 되겠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땅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땅만큼 중요한 물, 강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물론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요단강이라든지 얍복강이라든지 아르논강이라든지 혹은 갈릴리 호수. 그런데 이런 강들은 농사를 짓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애굽이나 갈대아 지역은 큰 강 대하입니다. 대하.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대하라고 불릴 만한 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물이 많긴 하겠죠. 그러나 그 지역 주변은 발전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은 농사를 짓는 농업 문화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턱없이 모자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비가 마음대로 옵니까? 강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을 끌어와 쓸 수 있지만 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농사를 하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망하는 겁니다. 수확물 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이 되겠죠.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고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환경이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또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환경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수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비옥한 곳에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 또 황폐한 곳에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을 끼고 있는 환경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이 없어서 애가 타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하고 염려가 가득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편견 혹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이라고 하는 그 지점 있죠. 그 순간이 첫 시작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첫 시작을 하는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와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혹은 생각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 이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알려주셨고 도와주셨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 세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얻은 수확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게 맥추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이 오고 나서 얻게 돼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처음이라는 순간이 오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첫 수확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직 처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먼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처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나서야 그때에만 은혜입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가 우리의 경험이 처음이라서 첫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것을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의 때를 기억하랍니다. 지금 본문 이야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물을 얻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 때를 떠올리랍니다. 광야 생활보다도 더 이전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때를 떠올리랍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누리게 될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에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면서 종이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진정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 생활을 통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수확을 하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이 과정을 잊지 말자는 게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첫 수확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수확이 아니라 오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이것이 맥추절의 절개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맥추절의 절...

0: 정신을 이어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라고 지켜지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아서 우리가 두 번째 수확을 할 때에도, 세 번째 수확을 할 때에도, 그 이후에 수확을 할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을 읽지 않았죠. 그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랍니다.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인, 객, 고아, 과부가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다 함께, 모두가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의미입니다. 공동체적 기쁨을 가지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자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부산 서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것에 대한 소중함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조차 전혀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처음 것에 대한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남은 2026년의 하반기를 통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한 은혜와 함께 있었던 그 처음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국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원칙이 아니라 한 인격에게 not to a cause but to a person. 주님은 단 한 번도 원칙을 따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주님의 요청과 부딪힐 때도 주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그 사랑을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뜨거운 헌신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발적인 순종의 독특함으로 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으셨죠. 제자들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붙들 기준은 전통도 신조도 작년의 나도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 그것 하나니까요. 오늘도 우리 그분을 따라가 볼까요? 원칙 말고 예수님만 말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첫 순서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어지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원칙이 아니라 인격에게. 오늘 오프닝에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이 율법을 따르라라고 하지 않으셨죠.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가 주님의 이 요청, 명령과 부딪힐 때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붙들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통도 신조도 율법도 작년의 나의 모습도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인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볼까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말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2026 썸머 스페셜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저는 말수를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을 가득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원한 찬양의 릴레이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행저질라와 함께 올여름 시원하게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사연 나누고 싶은 일상의 소소한 장면들도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오프닝에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묵상을 매일매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묵상해도 좋겠죠? 자,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도 세 가지 선물은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매일매일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으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오프닝 그리고 두 번째로 김수

빈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말씀엽서,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기업과 함께하는 풍성한 선물도 잊지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 아,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출석 체크 완료 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듣고 싶으신 신청곡과 사연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선물, 오프닝, 말씀엽서, 그리고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믿음의 기업과 함께하는 풍성한 선물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16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풍성한 찬양 가득 채워서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살짝 티저를 해드린 것 같이 오늘부터는 이 오프닝에서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퀴즈 코너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퀴즈 풀어보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6일 월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외쳐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출첵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세 가지 풍성한 선물이 있죠.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은혜로운 오프닝, 특별히 이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저 나름대로 묵상해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녁 큰 은혜 받아가시고 또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도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손글씨 캘리그래피 말씀엽서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고 주변에 나눠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행저질라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기업들에서 드리는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은 변함없이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두 마리 통닭 교환권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세 분을 추첨할게요. 그리고 조금 후에 만나볼 말씀 퀴즈 정답 맞춰 주시는 분 중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께 오늘은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통닭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세 분, 또 정답 맞춰 주시는 분들 중에 두 분. 모든 당첨자는 이 방송 마치고 나서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문자가 갈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성함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당첨된 선물을 꼭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당첨 선물이 아닌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입력하면 되지 뭐 하고 클릭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선물 안 보내드려요. 내가 당첨된 선물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오늘 첫날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사연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아, 0082번님, 할렐루야. 아멘.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2706번님, 제주에서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또 의정부에서, 또 인천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1311님, 1013님, 번호가 비슷해요. 또 서울에서, 또 여수에서, 와, 여수에서도 듣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또 부산에서 듣고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 더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과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 주파수를 알려주시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 FM 106.9, 제주극동방송 FM 104.7, 101.1 서귀포구요. 부산극동방송 93.3, 녹산중계소 96.7MHz.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 할수 있도록 주파수를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극동방송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중에 몇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싶습니다 하신 4221님, 4221하나번님의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주나목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찬양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신 5568번님 이 두 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자, 두 곡의 찬양 함께 하고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말씀 퀴즈 돌아옵니다.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오랜만에 돌아온 말씀 퀴즈 시간이네요. 와, 얼마만인지도 모르겠어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여러분들께 풍성한 찬양 시원하게 보내드리고요. 또 풍성한 선물도 시원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말씀 퀴즈.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본문으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보다도 더 미워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재물, 2번 자기 목숨, 마지막으로 3번 명예와 지위.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보다도 더 미워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립니다. 1번 재물, 2번 자기 목숨, 3번 명예와 지위. 자, 정답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시는 분들 두 분 추첨해서 통닭 교환권, 두 마리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에서 정답 발표할게요. 여러분 지금 도전해보시죠. 도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부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0: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The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6일 월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기 전에 정답 발표해야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은 2번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이 미워하라라는 말이 이래도 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심지어 내 목숨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앞서야 한다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원칙이 아니라 한 인격에게 헌신하는 이야기 오프닝에서 나눴는데요.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 새로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한우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풍성한 찬양과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는 기독교 신학의 진수을 보여주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

는 그 신앙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생활 지침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실천 강령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12, 13, 14,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그 행동 강령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받은 것으로 족하고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잘 살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지혜롭게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쭉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차근차근 자라가는 것이고 섬김과 그리고 또한 모든 우리의 활동들 교제와 그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은혜의 교회를 다니신 지 태어날 때부터 다닌 분도 계시고 오신 지 불과 한 주밖에 안 된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받은 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쌓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는 맥주 감사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맥주 감사주의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맥주 마시고 감자 쪄먹는 주일로 그런 주일이 아니고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 금요일 날 알려드린 대로 제가 농어촌부 부장으로서 쭉 이제 우리 시골 교회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목사님들을 또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갔습니다. 경상남도 일대와 거제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경북 구미까지 다녀왔습니다. 뭐 함께한 목사님들 수고하셨고 굉장히 강행군이었지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닌 교회들 가운데서 대체로 다 목사님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교회가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고령화되어서 어떤 교회는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젊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90이 넘은 분이 다섯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고 한 분은 자녀가 모셔가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임 목사님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어떤 교회는 130년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빨리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교인이 얼마나 모입니까? 라고 하니까 처음 부임했을 때는 한 20여 명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10년 넘게 목회했는데 지금은 5명에서 10명 사이 출석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농촌 교회들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지난 20년 동안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도시교회도 어렵지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도시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지난 20년 동안 다 절반으로 줄었고 줄이면서 다들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어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애쓰는 목사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 중에 제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자녀가 그 교회 모두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6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6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다니요. 정말 특이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6명이 다 목사님 자녀랍니다. 오남일녀.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이 좀 와닿았던 교회는 연수교회라는 곳인데 거제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매년 여름 사역으로 농촌 교회 돕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교회 정도를 선정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서 지붕도 고쳐주고 그리고 마루도 이렇게 새로 깔고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리 작업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산중앙교회 갔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도산중앙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가서 지붕도 수리하고 많은 그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독고남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 500만 원이 우리가 이 공사를 보니까 500만 원을 공사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드릴 텐데 감사하다고 독고남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주신 겁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연수교회는 제가 가니까 주부를 봤는데 제가 주부를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주부에 뭐라고 적혔느냐면 우리 교회 이번에 그 신청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뭐 30, 40교회가 신청하는데 다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이제 마룻바닥이 교회 본당이 오래돼가지고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지 3개월 됐는데 정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뭐 예배 시간이 마루가 삐그덕거려가지고 오래돼가지고 특히 전임 목사님이 하도 강대상에서 발을 쾅쾅 구르며 설교를 하시노니까 이 목사님 서 있는 그 강대상이 더 막 내려앉아가지고 방석을 깔아놓아도 이게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루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교회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이 마루 공사 신청했는데 우리 선정되도록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성도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왔다고 제가 그 교회를 선정한 게 아니고 그 노회장들에게 선정해 달라고 부탁해서 갔는데 우연히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좋기 80 중반에 훨씬 넘어 보이는 은퇴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왔다고 우리 목사님 왔다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쪄가지고 이렇게 다 내놓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꼭 부탁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참 그 제가 나오면서도 뒤가 돌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면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크기는 두 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작게 모여도 교회가 적어도 그리고 시골에서 연세 되신 분들밖에 안 계셔도 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은혜로 교회나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이나 다 동일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는 122년 전에 지금의 그 농촌 교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내에서 영수의 가정에서 그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30년 된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뭐 목회자들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은혜를 교회 이전의 목회자들이 훌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도 다 열심히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곳은 지금도 힘들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시화의 덕을 본 겁니다. 이곳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도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 교회들은 다 시골 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사시던 분들이 다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시던 분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그 교인들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농촌 교회에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수영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주일 한 번은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시골 교회로 다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향이니까. 저는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도시 교회라고 또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엄궁 확장 이 지역에, 하단 지역에 문을 닫은 교회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문을 일찍 몇년 전에 닫았지만 간판 내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그 간판을 아직도 내리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우리가 다 주변 교회, 주변 사람들, 시골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농어촌 이런 곳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농촌교회에 조금 가서 봉사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해서, 교회가 대단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도시와 물결 속에서도 안 되는 교회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은혜로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122년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회는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네가 얼마나 나를, 네가 아니라 나를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제일 큰 관심입니다. 122주년을 맞이한 은혜로 교회, 우리 주님의 제일 큰 관심은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주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너희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천주교는 그것을 크게 오해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시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주님이 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교회를 판단하는,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되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지체처럼 서로 연합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그러면서 우리 이와 같이,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마클 릴라고 교수가 뉴욕타임즈 매거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10대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시카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거기 시카고 대학을 다니면서 역회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아주 영적으로 뜨겁고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 있는 한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뜨거운

열심히 있는가 있는 있긴 하지만 아주 독선적이고 교리적으로 줄 세우기에 아주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맞습니다. 저것들 정말 정말 악한 곳입니다. 저것들 하는 것 보면 진짜 불에 다 태워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50명, 45명, 40명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혐오사회입니다.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엄청난 벌을 그리고 징계를 그리고 또한 혐오를 그리고 왕따를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사회는 배제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정죄하고 나무라기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랐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고 은혜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교회에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평화주의자고 우리가 다 믿음이 좋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고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 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존중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조들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내가 하늘의 미란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런 교회, 내가 여기에 적을 두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감이 물론 많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특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더 많이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이 정말 복되다고 합니다. 한 몸의 지체를 가졌으니 서로 잘 섬기며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수명이 37세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못 살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어마어마한 섬김을 받았는데 조선시대 왕들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과로와 주색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은 운동 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있지요. 세수도 자기가 안 해요. 궁녀들이 다 씻겨줍니다. 이빨도 다 닦여줍니다. 밥도 다 떠먹여줍니다. 할 게 없어요. 가만 안 앉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화장실도 옆에서 다 수정 들어줍니다. 변을 보고 나면 그 변을 의가 와가지고 찍어서 입에 대봅니다. 혹시 이상하나 해서. 여러분, 세수도 자기가 안 하고 이빨도 자기가 안 닦고 밥도 자기가 안 먹는데 무슨 운동할 게 뭐 있습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하고 내가 밥숟가락도 떠먹고 세수도 하면서 팍 이렇게 하면서 팔도 좀 움직여보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허리 한번 아파보십시오. 세수 제대로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허리 아팠을 때 아니 세수를 못하고 이빨을 못 닦겠더라고요. 이 팔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수를 할 수 있고 양치질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씻을 수 있는 이 일상의 여러 가지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세수하면서도 이빨 닦으면서도 식사하시면서도 하나님 반찬이 별로 없어도 좋습니다. 이 밥을 내가 떠먹을 수 있어도 좋습니다. 요양병원 가보십시오. 자기가 못 떠 드셔서 옆에서 밥을 떠먹여 드려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살아라.

한 여러분, 지족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그리고 많이 섬기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 힘을 그들에게 더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 한 명과 함께 멀리 마을에 갔다가 자기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가는데 눈보라가 치는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 눈보라 치는 날씨에 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수사는 신부님,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신부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을 들쳐 업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쓰러져 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들쳐본 사람을 수도원까지 무사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함께 오던 수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음 날 나가 찾아보니까 길에 그만 얼어 죽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신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오는 동안에 그 체온과 체온이 부딪히면서 따스함들이 서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이 업고 오는 동안에 땀도 흘렀고,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지만 혼자 살겠다고 온 사람은 결국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입니다. 우리 서비스란 말다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 해드리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목사도 설교도 서비스입니다. 찬양대 찬양도 서비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장로님들이 이제 성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길 것, 그것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다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해집니다.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화기애애하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의 은혜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겁니다. 떡과 잔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체라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또한 성찬식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온 한 남자가 자신의 원래부터 흡연자라고 믿고, 주변에서 아무리 금연하라고 해도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그만 뇌진탕을 겪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금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잘못된 기억들, 삐뚤어진 생각들,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이 심령을 재부팅을 새로운 포맷으로, 십자가의 포맷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따뜻하고 좋은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싸웁니다.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지만 며칠 지나면 또 웃고 뒹굴고 잘 지내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족입니다.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가 뭐 이래?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갈등 없는 교회 다닐 거야, 그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0: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두가 다 연약함들을 서로 감싸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여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저도 이게 그 손가락 하나가 방아쇠 손가락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합니다. 병원에 가서 한 번씩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했지만 이게 뭐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있죠. 제가 이 방아쇠 손가락을 의학용어로 제가 너무 무식하게 말했습니까? 터널 증후군. 예,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나에게 잘라버리고 싶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의사가 자르자고 하면 당연히 안 자를 겁니다. 왜? 자기 거니까. 이빨조차도 이빨 뽑지 않고 이빨 그대로 살려 치료해주는 치과의사를 우리가 선호합니다. 왜요?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내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좀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다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빠지면 그만큼 아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안 보이면 그만큼 우리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십시오. 다 손가락은 몸의 일부고 몸은 손가락을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 오늘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이제 내가 모두가 한 몸된 지체임을 서로가 함께 느끼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값없이 대신 짐을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식어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조금씩 식어갑니다. 말씀 읽기를 미루고 기도를 줄이고 복음의 감격을 붙잡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신앙도 머물러 있으면 감격이 묻어지고 뜨거움은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질 테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넘쳐나고 주님의 성찬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실패와 숨겨진 눈물까지도 다 아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불이 약해지자 육신의 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갈등과 혼탁함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반석 위의 집, 그리고 모래 위의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살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집을 지어야겠죠. 크고 단단한 반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뿌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참된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여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유얼사이드가 찬양하는 이삭의 축복 흥겹게 들으셨고요. 아발론이 찬양하는 오신실하신 주 영어 찬송 들으신 후에 김상훈의 고물심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굳건히 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8918번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어머니 댁에 농사일 돕고 허리 펼 틈 없이 일하고 해질 녘쯤에야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모습 안타깝고 옆에서 잠깐 돕는 데도 힘들더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8845번님께서는 지선 전도사님, 저는 서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신랑과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운동하니 힘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한 분 더 나눌까요? 6114번님께서 이곳저곳 대학병원 휴진 중에도 자리 지켜 아픈 우리 암 환자 돌봐주시는 김재룡 교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더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와, 정말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교수님께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더운데 여전히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신청하신 찬양들로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8918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8932번님께서 샬롬, 오늘도 덤프차 낮 운행을 하고 경부고속도로 도로 파쇄 아스콘 폐기물 운반하려 대기 중입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심도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간 운행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 더운 날씨에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83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딸아이랑 문구점 갔다가 오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신청합니다. 찬송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들,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쉼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김명식이 찬양하는 믿는 자 모두 샬롬,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이었는데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굳게 붙잡으면 우리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 든든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 또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루의 통제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해야 될 일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는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활용하는데요. 실제 그는 자기 전에 다음 날 할 일을 이렇게 적었다고요. 할 일 리스트, 7시간 숙면, 30분간 명상, 일하기 전에 7분 운동 3회 반복, 물 대신 레몬 워터를 마실 것,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지각하지 말 것, 상대의 눈을 맞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찾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 자원하는 십 사람들에게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 그가 어디에 숨었고 누가 그를 보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가서 꼭 그를 찾아서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십 사람들은 기꺼이 그러기를 원하면서 돌아갑니다. 지금 그들은 다윗이 잘 숨도록 도와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그가 숨어있는 곳을 파악해서 안내하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더욱 어렵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다윗은 내면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 친족이 자기를 배신한 것을 넘어 자기 목숨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4편의 표제어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입니다. 이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다윗이 도피하면서 기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사랑하는 귀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은 썸머 스페셜 첫 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 퀴네오,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의 합성어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국 예배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속에서 탄생하셨고 그뿐 아니라 교회가 탄생할 때에도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찬 예배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찬양을 통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와 리타 발로치의 곡으로 I Will Celebrate. 이어서 어쿠스틱 음반 홈 어게인 중에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을 보내드렸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샌디 페티의 곡으로 In Heaven's Eye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맨 처음 들으실 곡은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Now the Day's Over를 들으시고요. 이어서 First Call, 데니스 저니건의 곡으로 Who Can Satisfy My Soul.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남성 보컬 그룹 FOIM의 곡으로 For Future Generations를 보내드립니다. 아, 이 세 곡을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나 오늘 첫 곡은 손재석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로 시작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하나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새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찬양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준모님의 찬양 앞서서 들려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또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팀 로고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너 두려워 말라.

네, 팀 로고십의 너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시편 42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강중현님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안전한 곳, 그 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이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죠.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끼 새가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미의 날개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새끼 새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피하면 되지 싶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 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뭐 괜찮은 척도 해보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아닐까. 그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가장 든든한 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두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

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6주 동안 함께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9가지 열매이지만 이 모든 것은 9가지 맛이 날 뿐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인데요. 이번 주에는 사랑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의 찬미 민유경 교수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히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이만큼 더 사랑하세요 하면 사실은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기도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별그대 함께하길 원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간 사랑,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단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썸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나의 모습, 나를 괴롭히는 상처들,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피하거나 거부하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벗어날 뿐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못난 모습들, 또 잊기 어려운 상처와 우울했던 과거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텐트메이커즈의 주님 하늘 문을 열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즈엠의 발걸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티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Ripe Old Singers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계 날개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란의 달리다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바로 그것이 성화인데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하지만 어떻게 배우고 뭐 본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선언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보더라도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5723 성도님, 극동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북방방송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잘 전해지기를,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7074 성도님도요, 북한에서 계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생각이 깨어지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복음 통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소개하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말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1: 정말 많이 누리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그리고 언제 이거 다 돌려드리나? 그 생각에.
0: 지금 이렇게 또 곳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갚는 거죠.
1: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북한에서 그게...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네. 그렇죠?
1: 네. 네.
0: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1: 그냥 음악입니다, 자체로.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북한은 서학교라고 하는데, 네. 서학교 음악 교사가 됐을 겁니다.
0: 그러세요?
1: 이건 4분 서리표예요. 2분 서리표예요. 여기는 쉼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0: 네. 악기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1: 악기를 또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제가 악기를 했던 건 바이올린을.
0: 그러니까요. 했던 거죠.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선가 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 가족도 군부대 안에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늘 강한 이런 사상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언제면 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김씨 일가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그런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독체를 겸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전부였고, 또 이제 북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끝나고 조직 동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조직 동원 나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0: 네.
1: 떼학볕에서 김매해야 되고 머내기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강인하게 어찌 보면 김부자가 저를 그렇게 했는데 마치

0: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때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노동의
1: 그렇죠.
0: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1: 네.
0: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1: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1: 네.
0: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1: 한국 드라마.
0: 예.
1: 네.
0: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1: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0: 교과서에서.
1: 교과서에서.
0: 예.
1: 그게 90년대, 2000년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0: 그럼요.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정권에
1: 네.
0: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예요? 2012년도인데.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 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1: 와.
0: 그런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들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쑥거병든 자본주의, 개 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그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1: 네.
0: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1: 야,
0: 거죠.
1: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0: 아유,
1: 거였는지?
0: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성승원 오빠. 그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미안하다 사랑한다.
1: 아니,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명했던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0: 아직 더 남았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1: 네.
0: 파리의 연인. 보고 또 보고.
1: 많이 보셨네요.
0: 엄청 봤습니다. 제가 혁명적으로 봤어요.
1: 그러네, 진짜
0: 예.
1: 혁명적으로 보셨는데, 아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0: 네.
1: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0: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1: 네.
0: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느껴. 그거거든요. 근데
1: 네.
0: 지금은 뭐깰 수가 없죠. 북한이
1: 네.
0: 절통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0: 엄청납니다.
1: 또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강화하고 있고.
0: 네.
1: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0: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수 없게 만들어놓고 숨도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1: 그렇죠.
0: 오징어 게임 봤다고.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1: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0: 네.
1: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0: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그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일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은

0: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다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1: 그렇죠.
0: 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괴뢰도당은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1: 네.
0: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찬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북한엔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은 가짜이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가 가는 곳마다 있죠. 별장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1: 그럼요.
0: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1: 네.
0: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있지만 나일롱이 너무 많다. 북한은 가짜 교회인데 진짜 성도가 생기잖아요. 신의 악단을 보면.
1: 그렇죠.
0: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1: 네.
0: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고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네,
0: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인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와 소화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 국민당 소속 커즈원 입법위원은 최근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사 심신건강과 권익보장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교권 회복 서사를 담고 있어 교사의 훈육권과 교육 환경 개선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교사들은 과도한 민원과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 노출을 우려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는데요. 대만 교육부는 관련 청원에 대해 다양한 부처와 연관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입법원에서도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덱스터리티의 로봇 매크는 다리와 얼굴을 없애고 팔 구조를 확장한 형태로 시간당 최대 400개의 상자를 처리하는 등 물류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를 슈퍼 휴머노이드로 부르며 인간형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로봇 구조가 재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춘 전통적 휴머노이드 대신

목적에 맞게 신체를 변형한 탈인간화 로봇이 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을 수행하고 다른 기업들의 로봇도 바퀴형 하체나 확장된 손 구조 등 작업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드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신체 구조를 고집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 기능 중심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역사문화연구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최근 신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극우가 아마테라스 신화 등 고대 서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신화를 끌어와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호사카 소장은 이러한 경향이 메이지 시대 이후 국가 신도 체제와 결합하면서 강화됐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극우 세력이 평화 헌법 개정과 군사력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일본 극우 세력이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도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화통화 내용이 단속의 단서가 되면서 장사꾼과 송금 중개인 등이 연쇄적으로 조사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내용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암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보위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모두 도청과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화는 이제 시한폭탄이라며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장사와 송금 등 생계활동에서는 전화가 필수 수단인 만큼 완전한 사용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고 SIM카드 교체 등 우회 방식도 단속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생원은 당초 노인과 무위탁 주민을 위한 치료 요양시설로 소개됐지만 운영 자원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뒤 최근에는 방랑 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임시로 수용한 뒤 농장이나 건설 현장 등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양생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수개월에서 1년가량 머물며 15세 이상은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어린 아동은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구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시설은 외진 지역에 위치해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시설을 복지기관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호보다 노동력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의 수용시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와 소화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차가운 음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장관 혈관이 수축하고 장운동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설사,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만성위염 환자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음식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초를 활용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초산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

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 궤양 환자의 경우 식초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와 균형 잡힌 식습관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여름철 장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JTBC

은 57억 540만 달러로 여행 지급이 여행 수입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 수입은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의미하고 여행 지급은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946만 명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한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365만 명에 그쳤습니다. 엔화 약세와 항공편 정상화 이후 일본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 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폴란드 경제지 등에 따르면 안제이 그지프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은 K2 전차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 로템은 폴란드 방산업체 부마르 와벤디와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60만 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은 이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물량을 활용해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간 계약 형태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방산 생산 시설의 유휴화를 막고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방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지 생산 공동개발 모델이 향후 K-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현지 협력 생산 구조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평안남도는 비 소식 없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온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청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우리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품고 닮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에서 기쁨을 온전한 또 참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당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우리 북녘계 성도님들 있으시지요.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운동 삼아 산을 타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산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고개마루가 나올 때만큼 우리 주변 전경을 보면 이만큼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오르고 오르다 보면 또 고개마루가 나타나고요. 이전의 고개마루보다는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길목 가운데 걷고 걷다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와 선물과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송으로 함께 하셨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담대히 우리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말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그 말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0: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의 혀는 화를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그 말 못하고 장님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He brought to Jesus.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7장 32절 본문에는 말씀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안수를 하면은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어. 베드로,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질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질뱅이를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아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베드로가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고 능력의 소유자고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이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순종과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케스트라 연주 찬송 이어 올려드린 후에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화요일의 순서 북한에서 온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묻는, 안부를 묻는, 그렇게 교제하는 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오늘 또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볼 텐데요.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이 약 5년쯤. 이사 온 지가 5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뭐 사계절을 거의 다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익숙해지셨겠어요.
0: 네.
1: 지금 무더위가 한창이잖아요.
0: 네, 너무 더워요.
1: 네, 어떻게 북에 있었을 때랑 비교했을 땐 좀 어떠세요?
0: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더웠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뭔가 북한보다 조금 더 습하고 더운 느낌이 나요.
1: 습한 거는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0: 맞아요. 너무 습합니다.
1: 그래도 여기는 어딜 가도 에어컨이 계속 있잖아요.
0: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한데요. 이제 네. 뭐 북한도 덥고 한국도 덥긴 하지만 북한은 그냥 이제 선풍기로 사람들이 다 이제 여름을 견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습한 거는 선풍기로 사실 여름에 이제 한창 그 막 7월, 8월 달에 막 장마철이고 엄청 습하고 이제
1: 맞아요.
0: 기온도 높고 한데 그건 이제 선풍기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약간 지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 근데 북에서는 그 짧은 옷들도 잘 못 입지 않아요?
0: 맞아요. 여름에도 무조건 바지? 긴 남자든.
1: 남자도?
0: 네네. 남자들은 무조건 긴 바지에 뭐, 셔츠 같은 거를 입고 다녀야 하거든요.
1: 긴 셔츠요? 반팔 셔츠?
0: 그거는 반팔 셔츠도 되긴 하는데.

0: 만약에 셔츠 가볼래 좀 답답하잖아요. 네. 그 막 단추도 목 있는 데까지 다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좀 엄청 불편하긴 합니다. 여름이 진짜 좀 끔찍합니다.
1: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소소한 팁들, 본인만의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0: 아, 네네네.
1: 북한에서 어떻게 나셨어요?
0: 아, 저는 그냥 제 몸이 그 여름에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1: 그죠? 네. 그렇게 살았다. 네.
0: 그냥 견디었던 것 같아요.
1: 북한에 있을 때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네. 여기서도 지금 다 경험하시고 북에서도 경험을 네네네. 하신 거잖아요. 어느 계절이 가장 힘드셨어요?
0: 저희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 둘 다?
0: 아, 둘 다? 저는 겨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저직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겨울에 막 한 4시간, 5시간 동안 밖에서 이제 그 이제 꽃당 이제 자세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
1: 네.
0: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막 발 얼고 뭐 손 얼고 귀 얼고 코 얼고 하면서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동상 이제 임의의 부위에 뭐 발이든지 손이든지 동상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1: 동상 걸린 적 있으세요?
0: 저 있죠. 저 손에 동상이 와서 그 손이 이제 새빨갛게 이제 붓거든요, 동상이 오면.
1: 아, 진짜요?
0: 네, 처음에 이렇게 퉁퉁 붓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그게 터지면서 어? 그 퉁퉁 붓게 터지면서 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진 같은 게
1: 네.
0: 그런 게 나와요. 네, 저 엄청 막 갈라 터질 때 아픈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1: 지금은 근데 흉도 안 찌신 거예요? 너무 손이
0: 아, 네. 그게 뭐 그때 또 겨울에 그렇게 동상 생겼다. 또 뭐 여름 되면 없어지고 뭐 또 겨울에 또 생기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 고향이 평안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네.
1: 추억 속의 평안도는 어떤 모습일지. 왜냐하면 평안도가 또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 그 함경도나 양강도 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모습이에요?
0: 평안도는 그냥 약간 평평한 느낌?
1: 말 그대로?
0: 네, 말 그대로 함경북도 쪽이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은 대신 평평하긴 한데 거기 너무 평평해요. 벌이 많거든요, 이제 황해도 쪽에는.
1: 네.
0: 곡창지대여서. 아. 평안도는 그냥 적당하게 그런 느낌이고 그냥 좀 평안한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1: 아, 이름을 있는 그대로 잘 지었네요.
0: 네네.
1: 그러면은 그 벌판 같은 데에 평안도 땅.
0: 네네.
1: 그걸 어쨌든 5년 전쯤에 떠나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그런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마 남북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젊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5년 전 정도면은 아마 10대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0: 북한에서 좀 뭔가 이제 북한 정권의 그 행태 뭐 어떤 짓을 이제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뭐 신뢰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랑 이제 믿음 같은 것이 이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에 대해서 도우는 서우면서 살 수 없다는 이제 반발감 그런 게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저의 정신 상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말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야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내가 그곳에 들어가느니
0: 네
1: 부위부에게 이렇게 되느니 한국행을 결정하겠다.
0: 네 그냥 조용히.
1: 근데 그렇게 실상을 깨닫기까지는 사실 그 창구들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0: 네.
1: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의견을 잠깐 표현했다고 바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어떻게 주로 접하셨어요?
0: 제가 한국 콘텐츠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동영상 같은 뭐 인터뷰 탈북민들 인터뷰한 내용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정권의 뭐 김정남 암살 사건 혹시 뭐 이런 네네 맞아요. 이런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좀 보면서 자기 친형도 죽이고 이제 장성택이라고 자기 네. 그

0: 뭔가 친일 가족을 뭔가 서슴없이 죽이는 걸 보니까 그러면 뭐 자기 국민들 같은 거는 더
1: 생명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0: 약간 무게감을
1: 못하겠다.
0: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근데 처음에 그렇게 접했을 때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는 거짓말이고 뭔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탈북민들이 하는 뭐 유튜브나 그런 뉴스들이 그냥 이제 아 이게 우리 그 정권을 우리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마인드로 우리 조국을 헐뜯으려는 무슨 모략이거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로구나 하고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냥 보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약간 뭔가 그 북한에 세뇌된 그런 약간 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진짜고 뭔가 다 맞는 소리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1: 정황상 내가 들었던, 내가 보았던 그 흐름에서 뭔가 잘려나간 종이처럼 비어져 있던 것들이
0: 네.
1: 퍼즐 맞추는 것처럼 또
0: 그렇죠.
1: 느껴졌을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곳까지 건너오는데도
0: 네.
1: 브로커를 접촉하는 분들도 계시고
0: 네네.
1: 아니면 지인 통해서 오시기도 해요.
0: 네.
1: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구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진 않았나 봐요.
0: 네, 저는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 시간을 오래 걸리지는 않고 이제 빨리 온 편이긴 합니다, 한국으로.
1: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지인 통해서 어쨌든 연락을 하고 한국행을 결정하고 여기에 발을 내딛기까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0: 네. 저는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면 떠날 때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도 다 알 거는 알고 이제 내가 생각한 그런 신념 같은 거를 굽히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설령 북한 정권에 다시 잡힌다고 해도 저는 내가 할 소리를 하고 죽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제가 떠났었어요. 그래서 좀 이왕 가는 길좀 웃으며 가자. 그 탈출할 때도 마치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막 도중에 내려서 사진도 찍고 뭐
1: 어머.
0: 하면서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1: 아니, 엄청 용맹하게 떠나셨.
0: 네.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떠났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지인 통해서 오시는 경우에도
0: 네.
1: 그런 종교기관이 있고, 그 교회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0: 네. 네.
1: 아니면은 외부 뭐 NGO 같이 돕는 기관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0: 네네.
1: 약간 후자로 오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나 이런 단체는 접하지 못하긴 했어요.
1: 왜냐하면 교회 통해서 오시면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0: 아,
1: 분들도 많은데,
0: 맞아요.
1: 우리 지금 이 방송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형제 자매분들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와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다양한 여정들을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이사 온지 5년 차, 약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김준우 형제의 은혜 이야기와도 같이 지금도 남과 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0: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네.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또 새로운 형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북한에서 오셨죠?
3: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그 UN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4: 2021년이요?
3: 네.
4: 얼마 안 됐어요.
3: 5년 정도 되었습니다.
4: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3: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4: 아.
3: 뭐 친척 간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4: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3: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4: 20대 때 나오신 거죠?
3: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4: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3: 그냥 아파트 건설합니다. 살림집 건설.
4: 그래서 건설. 뭐
3: 네,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4: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3: 네.
4: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3: 아, 제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4: 중학생 때.
3: 8년? 네. 네.

0: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국동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속에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국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제 그다음에 시내 산에서 뭐 십계명 율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1: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더
0: 네,
1: 기억에
0: 그래서
1: 남는다.
0: 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나라는 저를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에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민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에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에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1: 그 동화를 읽은 적이
0: 네, 동화를
1: 있으세요?
0: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 에집트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0: 네, 그건 다
1: 있어도
0: 보게 해줘요. 뭐 일급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시리즈로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외국 명적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1: 장르처럼
0: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잘
1: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 내용들을
0: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아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자가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는 뭔가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볼륨 올린 거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하나는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예,
1: 주파수를 못
0: 주파수를 못
1: 잡게.
0: 잡게, 빈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예,
1: 직접.
0: 들으면 이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 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1: 한국이 나와서.
0: KBS는 알아요. 한국 방송이라고. 왜냐면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때 KBS가 이렇게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 방송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1: 교류한 게 많았죠.
0: 네,
1: KBS랑
0: 맞아요.
1: 북한이랑.
0: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1: 무서워서
0: 네,
1: 이렇게.
0: 돌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아, 그게 그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0: 이렇게
1: 웅장하게
0: 웅장하게 네.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성도 와 크고 예. 예.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거기서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0: 아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1: 네.
0: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그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안 해주는데 왜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 탄생 1년으로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형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네.
1: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더네요?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요.
0: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조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을까?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그뭐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1: 네.
0: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0: 네
1: 말씀하셨다고요?
0: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1: 네.
0: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1: 네.
0: 이런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다.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학교였어요.
0: 네.
1: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그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열두 제자까지 알고.
0: 열두 제자는 알았어요. 근데 네 열두 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1: 네.
0: 이러면서 종교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1: 26가지까지
0: 네
1: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0: 예, 그 선생님
1: 선생님이셨네요.
0: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뢰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부자 되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요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0: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함경국도는 한때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와 목포가 24도, 대전과 대구, 부산, 여수, 포항, 제주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2도, 신의주 21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3도, 광주 32도, 대전이 31도, 서울과 목포가 30도, 춘천과 여수가 2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8도, 강계와 해산이 27도, 평양이 26도, 신의주와 함흥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3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미끄러운 빗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전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야 할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채 온갖 반역 행위를 자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뵙는 날은 만사 형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만큼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바로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주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지금 우리도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오염되지 않게

하나님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긍휼의 시간도 끝날 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잠언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나눌게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으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요. 그때가 오기 전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덥고 힘든 삶이 우리에겐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체험을 모두 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찬송 함께 나누면서 찬송 서머 스페셜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이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 AI세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성경이 맞는지 현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맞는지 한번 판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현 사회를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서울고등법원 분야판사를 지내시고 아마 그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극동방송에 칼럼을 방송하셨고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에 늘 오셨던 이우근 장로님이 이거 방송할 때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으로 계시면서 내가 방송을 듣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생각하는 정신없는 향락과 정신만 남은 도둑 그거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탈윤리, 탈문화, 탈문자, 탈역사 요 네 가지로 현 사회를 진단을 해 주셨는데 네 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탈윤리, 탈윤리의 뚜렷한 징후는 아마도 생명의 복제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정보 과설 과학기술의 발달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포 옥수수와 육질 좋은 쇠고기를 복제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1, 2년 안으로 복제 인간이 출혈한다는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제의 주체인 인간이 복제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판사님이 보시는 현사회입니다. 소위 원조 교제라는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서로의 살을 엮는 40대 남성과 10대 어린 소녀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다름 아닌 최첨단 인터넷 통신 기술입니다. 이것이 원조도 아니고 교재도 아니며 다만 타락이요 폐륜의 윤리일 뿐입니다. 무제한의 편리함과 무제한의 향락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를 가리켜 어느 학자는 정신없는 향락주의와 정신만 남은 도덕주의라고 개탄한 바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도덕은 이제 그 정신조차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사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관계는 윤리적 바탕과 인격적 깊이를 상실해버리고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며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유기하는 가정 파괴 행위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윤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대를 가리켜 폐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를 안 보고 위험업소 속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학교를 다녀도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성도는 그곳에서 깨끗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패역한 세대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패역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욕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이가 된 성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절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진흙 속에서 있지만은 연꽃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신자는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시대 사조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시면서 격몽 요절 요결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계몽 요결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만 하는 습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만 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손에만 혈안이 되어 더 보려고 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 한 번만 잡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를 없어하여야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사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씨도 원망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음식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으로 가득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정.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근원은 오해와 시기,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보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천막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버리겠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향로를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원해 속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 성경 퀘스를 내드리는데 몇 명 죽었는지 아는 사람, 나도 성경 다시 보고 알았어요. 14,700명이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뭐 이전이 지진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현재 찾은 게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러죠. 이때 연병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된다고 그래.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시비, 데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림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비, 다투고 논쟁을 하고 정치, 학술, 예술, 평론에서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불티고 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비할 때
한번 원망

와 시비의 바람이 불고 가면은 단계가 단결이 파괴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덕성이 파열되고 진보가 중단됩니다. 용교, 보스턴에서 왔죠? 보스턴 야구 경기장에서 연습 시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대팀이 볼드모 오리오라고 하는 상대팀의 투수가 존 맥그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을 던졌는데 때릴라 배드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그아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 그 싸움의 결과로 보스턴 야구 근처에 있던 집 100채가 전소가 돼서 불이 났어요. 사소한 시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던지다가 다리도 맞고 얼굴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맞으려면 야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가서 방맹이를 가지고 지금 투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쪽 팀들이 또 보호를 하고 싸움이 붙었어.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지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누가 불을 던져가지고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집 100채가 타버렸어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하더라도 시범 경기는 승패에 여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시범 경기에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쳤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음에 홈런을 치면 되는데 야 그걸 못 참아서 배트 방맹이를 가지고 투수 때려 죽인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그아웃에서 다 나오고 이쪽 팀들이 다 나와서 싸움하면서 삽시간에 누가 불을 지르는 가운데에 시비와 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목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무책임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데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 없는 사람, 책망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앉은 애들 1번서 5번 교무실에 데려가서 그때 군대 훈련 받을 적에는 나무총으로 했어요. 나무총.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여기다가 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 받을 때요. 그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1번서부터 5번 너들이 했으니까 교무실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떼기 총을 겨드랑이 놓고 앉아서 한 시간 벌 받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피려고

여기 학교에서 일하는 무슨 주임 같은 분이 와서 난로에다 불 넣고 쑤시개 넣고 필라 그러는데, 나가는 기둥, 이저 연기 나가는 기둥이 그때 양은 이런 거를 저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리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 놔서 그냥 쿵 하면 이게 떨어지고 쿵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서 교단에 서서 자꾸 쿵쿵 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거기 어떤 애 하나가 야 시끄러우니까 그 연통을 바닥에다 놓고 다 밟아버렸어. 그렇게 납작해졌지. 그 납작해진 연통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불 피러 온 사람이 교무실에 가서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담임 선생님이 와서 핸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 있는 놈들이 했을 거다. 성만균 역사 선생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조그마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다 중간에 있는 한 애들이 와서 하도 자꾸 이게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밟아놔가지고 납작해가지고 갖다 다시 걸어놓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 받다가 담임 선생님이 뭐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이뭐 우리도 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아 가지고 오는데, 난 죽어도 도장을 못 받겠어요. 집에서 말잘 듣는 애로 소문이 났는데 말안 들었다고 퇴학시킨다고 이거 가서 써 갖고 오래. 그걸 써 갖고 도장 받고 와야 퇴학을 안 시킨다 그래.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집이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빌은 거예요. 용서 한번 해달라고. 야,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 그래도 퇴학 맞을까봐 그냥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대보다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럴 텐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 얼굴을 때렸다고 그러더라. 패역한 세대. 누가 이 세대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양반이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지붕은 다 평평해요. 이웃집이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줬어. 그래, 휴가를 줬는데 임금님한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집에가 쉬었다가 휴가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전방으로.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요, 집이 안 가고 궁전 추녁 끝에서 밤을 새우고,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우수한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님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전쟁 보고를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놔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임금님이 보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놨는데 적군에 의해서 죽었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마자 무조건

베츠바라고 하는 우리의 장병의 마나님을 그냥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지금 대한민국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나는 눈 비비고 찾아볼래요? 없더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궁에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 해놓은 거예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Thou art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ou art the man. 그때 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 그거로 하나님이 벌을 갚아주시고 낭중에 그 여자한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빛을 비춰주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변해 광명의 세계가 되고 미신과 죄악의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1980년 7월 27일 카이로의 육군 병원에서 이란 왕 팔레비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허상함을 잘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22살 때 왕위에 오른 왕 중의 왕 샤앤샤로 자처하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의 꿈을 재현하겠다고 전력을 투구하고 그의 인기는 한올을 치솟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비밀 경찰이 생기고 서서히 부패하는 정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회교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팔레비 왕이 쓴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전용기 비행기 화장실에 금으로 도색을 했고 6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절대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가 가족과 셋째 왕비 파라와 흙 한 주먹이로 망명길에 올랐지만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시 파나마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카이로에서 파라와 사남매 그리고 2천억의 유산을 남기고 나는 지금 죽는다. 암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무덤으로 이끌어왔다 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말

0: 바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에 우리가 예수께서 수천 번 걸쳐 베틀레헴에 태어났고 수천 번 걸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6 부산극동방송 전파송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빈들의 기적 오병 이어
0: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차유미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극동방송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0: 시편 108편 2절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1: 아멘.
0: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대망의 첫 시간 문을 엽니다. 오늘 장대진 지사장님과 이 첫 문을 열어보는데요. 지사장님 전파선교사란 무엇입니까?
1: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우리 부산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만원, 2만원 이런 헌금들이 모여서 이 지상파 방송사가 운영이 됩니다. 이 전파가 나가는 모든 전기요금, 또 기기, 또 설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헌금에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1분의 방송이 송출되는데 이것도 20년 더 된 자료입니다. 1분 방송 송출되는데 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된다. 저희 생각에는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만원 후원하시고 1분의 방송을 책임져 주십사 전파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전파 선교사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자, 부산 복음화를 꿈꾸며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에 은혜,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병 이영 기적 헌금으로 전파 선교사 동역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이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던 왕의 잔치

0: 마치가 됐던 것처럼 오늘 어린아이 같은 작은 헌신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요청드리는 날입니다.
1: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14시간의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그 첫 문을 여는데요. 누구든 이 첫 시간 첫 마중물로 주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 있을까요? 한 구자는 50만 원의 헌금입니다. 여러분 샵 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도시락이 어떻게 쓰여질지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12 광주리가 남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0: 아멘.
1: 저희가 바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첫 문을 열 텐데요. 전파 선교사 오늘 기적 첫 번째 문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자는 50만 원입니다. 오늘 기적 헌금, 오병이어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 이 50만 원 한 계좌를 분할 납입도 가능하고 일시 헌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 기적의 문을 그 첫 문을 아직 저희가 오프닝도 다 떼기 전에 함께 하실 분이 나오실까요? 네, 하실 분은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입니다. 기적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은 문자창에 단 한 분도 기적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없는데요. 아마 이 시간 14시간 내가 다 들을 필요 없다. 내가 믿음으로 첫 마중물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지금 샵 0933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고 한 구자 50만 원 분할 납입도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헌금하실 수 있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드려서 상세한 내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와 방금 지사장님
0: 네 1832님 우와. 기적 문자 주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신다면요. 저는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 부산 땅에 이루실까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시면서 문자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51-759-6000번 759국에 6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셔서 새벽부터 나와 있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들 봉사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전화해 주십시오. 051-759-6000번입니다. 오늘 새벽 첫 시간 1부 빈들의 기적 오병 이어 이 시간은 지사장 저희가 새벽 예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이미 5시 반 전에 나와서 이 주류농설 스튜디오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분을 소개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프닝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1: 오.
0: 우리 0914님. 이거 제가 아는 분 같기도 하고요. 제 이름으로 한 구자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이 복음의 전파를 타고 흘러가 낙심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소서. 부산 극동 방송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 와.
0: 감사합니다. 0914님 감사드립니다.
1: 너무 감격이고요. 저희가 오늘 새벽 예배 문을 열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회로 함께 했는데요. 이 봉투에 깨알같이 기도 제목을 쓰셔서 헌금 봉투를 마중물이라고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0: 야.
1: 누구시죠?
0: 우리 부산극동방송 운영위원이기도 하신 이정옥 권사님인데요. 목사님,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 목사님 소개를 안 했군요. 우리 박세광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1: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0: 목사님 인사 좀 먼저 해주세요.
2: 네. 네,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히 잘 계시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온종일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우리 이정옥 권사님께서 깨알같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쭉 쓰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셨는데요. 목사님 한번 봉투 보여드릴게요.
0: 그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지사실에 누가 앉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시면서 뭘 자꾸 쓰세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부산극동방송 이정옥 권사님이신데 자녀들 이름을 봉투 가득히 쓰면서 네. 간절한

0: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주셨습니다.
1: 네, 우리 기적 헌금 두 구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100만 원 헌금을 마중물로 스튜디오 직접 오셔가지고 기도회까지 하시고 새벽 기도 드리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구좌는 50만 원이고 일시불 헌금 가능하고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서 한 구좌, 두 구좌, 세 구좌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이 새벽부터 여러분의 전화, 문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 전화드려서 일일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샵 0933 단문 50원, 문자 메시지로 한 구좌는 50만원 분할 납입이 가능한 일시금 형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첫 시간에 여러분 첫 마중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새벽 기도로 오늘 박세강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저희 진짜 새벽 예배하는 심정으로 건반 하나, 기타 하나, 찬송 부르면서 나아갈 겁니다. 목사님, 우리 이종옥 권사님 기도 제목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2: 그냥 감동이네요.
1: 051-759-6000번, 759-6000번 지금 전화 주셔도 좋고요. 단문 50원, 샵0933으로 기적 한 구자, 기적 두 구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답게 말씀 준비해 오셨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14시간의 첫문 기도로 열어주시죠, 목사님.
2: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 땅 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변 나라까지 전파가 또 송출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이 방송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고 거듭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 아멘.
2: 원하옵기는 온종일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방송을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하늘 영광이 보여지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2: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과 오늘 방송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 마음과 입술과 언어가 하늘의 영광을 담게 하여 주시어서
3: 아멘.
2: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3: 아멘.
2: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수많은 지점에서 생명수가 흘러갈 줄로 믿고 감사 찬송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 아멘. 아멘.
1: 오늘 이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산극동방송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여. 기적 헌금으로 지금 여러분 문자 메시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기적 두 글자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세강 목사님, 장대진 지사장, 저 차유미 함께하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에 찬양 인도자와도 건반 주자도 있습니다. 유성수 씨, 우리 박윤정 씨가 기타 건반 찬양 인도로 그 옛날 우리 추억의 고향교회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의 유성수 씨입니다.
4: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0: 네, 오늘 박세강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실 겁니다.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총 14시간 진행될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지금 하나님께 한 구자 50만 원의 헌금입니다. 일시불 헌금이지만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시고 헌금 심으시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역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이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오늘 박세강 목사님 말씀 이어지는데요.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여러분을 남겨주시면서 함께 은혜 누리시고요. 첫 시간입니다. 첫 마중물로 나부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11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1: 참 반갑습니다. 오늘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복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타종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고 하는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타종교는 대부분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0: 예수님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에요. 어느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죠. 그래서 타종교는 자기의 노력이 주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찬송과 영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1: 아멘.
0: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짧은 아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분량이 키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1: 아멘.
0: 오늘 본문은 이제 빈들이에요. 이 빈들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베세다 근처에 있는 광야죠. 광야에서 근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강줄이었다. 이제 이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처음 올라갔던 예루살렘 1년, 2년째 2년, 또 세 번째 3년,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4년, 네 번의 유월절을 3년 동안 겪으시는데, 예수님 12살 때 유월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아마도 매년 올라가시지 않았나. 사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은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거기가 바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빈들이었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한대로 확장시키시는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세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제일 작게 받는 사람이 되게 한 10만 원, 많이 받는 사람이 3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만 원으로 보면 2천만 원이에요. 예수님은 빌립이 머리가 좋으니까 상당히 수리 개념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드레를 통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이거 도시락이잖아요. 아마 어머님이 같이 오면서 하나씩 싸가지고 오지 않았나.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 온종일 먹으려고 해도 옆에 사람이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거잖아요. 이 자그마한 헌신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거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는 여기에서 감동 먹었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분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배가 불렀겠나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나눠주실 때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0: 먹고 싶은 사람 다 먹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5천 명의 장정이니까 적어도 가족 수대로 하면 한 2만 명 되리라고 신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원대로 주시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열두리 광주리였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죠.
1: 아멘.
0: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풍족하게 주신다.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체험하다 보면은요,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목표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슬아슬아슬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넘치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합시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목표한 숫자에 딱 맞추지 말고 넘치게 준비합시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나눠주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빈들의 한 소년의 심정이 되어서 함께 여기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목표한 것에 넘치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 아멘.
0: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혀서 기왕이면 선두에 서주세요. 오늘 보니까 이종옥 권사님이라고 그랬나요? 권사님이 당신의 가족들 이름대로 다 봉투에 빽빽하게 써왔어요. 그러면서 첫 시간에 드립니다. 이건 이제 선두에 선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선두에 서는 거예요. 꽁무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두에 서는 거죠. 이 소녀는 선두에 섰어요. 가진 것은 제일 작았는데 선두에 섰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갑자기 수억 원씩 막 가지고 와서 교회가 서는 게 아니에요. 몇만 원씩 또 10만 원 뭐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이 무명의 소년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동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부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이 기적에 대열 선두에 서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나 어떠셨어요? 저는요. 아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1: 네, 저도 올라오는 문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됩니다. 아, 벌써 여러분들이 한 구자 두 구자를 심습니다 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선두에 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시간 진행되는 특별 생방송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감사함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윤영도 장로님,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두 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셨고, 황광호 집사님은 지금 통장 사본을 사진 찍어서 보내셨어요.
0: 아유,
1: 이체했습니다 하면서 예. 또 한 구자는 다음 달에 형편되는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보내주셨고,
0: 이미 한 구자 50만 원을 송금을 하셨고
1: 네.
0: 다음 한 구자는 다음 달에 해주신다고 두 구자를 이렇게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2: 부산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다시 왕성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뜨거웠던 부산의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 감동입니다.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야 북녘땅이 살고, 복음으로 저 공산권 국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황강호 집사님 부산 분이 아니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 이분은 극동방송을 방문을 한번 하셨었는데요. 공사가 있어서 부산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일을 하시면서 부산 지역 극동방송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또 방송 문자 이렇게 보내셨어요. 지사님 목소리가 아침에 너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제 헌금 말씀하실 때는 좀 힘있게 좀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최대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방송가족 여러분, 한 구자 50만 원 우리 오병희의 헌금으로 주님

0: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우리 지사장님 힘나시게 여러분 좀 많이 많이 기적 팍팍팍 보내주시고 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전화 열려 있습니다.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우리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새벽부터 나와 있는데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051-759-6000번 전화하시던지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 한 구자 50만 원의 단어 헌금입니다만 여러분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이렇게 심으시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 대열의 선두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14시간이 가장 첫 시간 아닙니까?
2: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왕이면 오후에 하는 것도 좋은데 처음 하면 좋겠어요.
1: 아멘.
2: 저도 5만 원씩 10개월 동안 분할 해봤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선두에 서십시오. 선두에.
1: 이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목돈으로 헌금을 탁 하긴 힘들어야 하지만 저도 목사님처럼 5만 원씩 10개월 10만 원씩 5개월을 하면 한 구자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같은 여러분의 어쩌면 소중한 마지막 남은 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4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2: 맞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생명의 떡이시니까 우리를 다 먹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 네.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성경 복음서 4권 모두에 이 아이의 이야기가 기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념비적인 헌신의 첫 대열에 지금 서 계시고요. 나중에 해야지, 이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한 구자 먼저 심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051-759-6000번 한 구자 50만 원의 단회 헌금이지만 분할해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빈들의 기적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3: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0: 2026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부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됐습니다. 오늘 기적 헌금 한 구좌는 50만 원, 분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만 원씩 10개월 할게요. 10만 원씩 5개월 할게요. 저는요, 일시헌금으로 합니다. 50만 원, 그리고 두 구좌 하겠습니다. 100만 원 심겠습니다. 단문 50원 샵0933 우물정0933으로 기적 한 구좌 두 구좌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께 전화해서 헌금 안내를 자세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051-759-6000번 759-6000번 전화주셔서 새벽부터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격려해주시면서 물질을 심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전파선교에 동역해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사장님, 저희가 이번에 전파선교사 방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 도시락 준비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학생들이, 저도 아들이 셋인데 가방에 키링 요거 거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큰 인형을 막 10개씩 걸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키링으로 만들어서 내일 보면서 읊조리기도 하고 암송도 할 수 있는 말씀 키링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와우, 멋지네요.
1: 네, 정말 멋진 거 맞죠, 목사님?
2: 그럼요.
0: 뿐만 아니라 네. 저희 유성수 씨가 옹기장의 단원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가 얼마 전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와, 무려 1,400석이 30분 안에 단번에 매진됐다고 하거든요.
2: 와, 대단하다.
1: 요즘에 네. 찬양 사역자들 집회를 해서 이렇게 빨리 매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옹기장이 정말 티켓 협사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0: 네.
1: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0: 그런데 이 공연 그대로 저희가 앵콜 무대를 준비하고 오, 있는데요.
2: 세상에.
0: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에 바로 오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신 분들만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병이어 기적 헌금에 여러분들께서 동역하시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꼭 동역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선포를 극동방송과 함께 이 오병이어 도시락 키링을 받으시면 말씀이 40일 분량이 써 있는데 방송 컨텐츠로 40일 동안 함께 선포하면서 축복을 누릴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작하는데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들께 도착할 시점에 저희가 그때부터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읊조릴 수 있는 말씀을 40개를 방송으로도 저희가 들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읊조리시면서 암송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소개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구좌 50만 원 헌금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이귀선 집사님께서
2: 전도사님.
1: 10만 원, 전도사님께서 10만 원씩 5번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는데 아는 분이신가요?
2: 저희 남독에서 사역자 전도사로서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1: 은퇴 전도사님께서
2: 예, 하나인교회 장로님 또 부인이신데
1: 야.
2: 이렇게 또 멋지네요. 우리 이기선

0: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실 성경 속에 이 헌신과 하나님께 물질을 이렇게 그 공개했던 소중한 기록들을 보면은 되게 넉넉해서 드린 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은퇴하신 이규선 전도사님의 50만 원은요. 10만 원씩 다섯 번 분할 이렇게 납입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어쩌면 생활비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두 랩돈의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목사님.
0: 그럼요. 우리 주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성경에는 무명의 인사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었죠. 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부산이 지금 제가 95년도 올 때에 7% 8%라고 그랬거든요.
1: 보금화율이요?
0: 보금화율이요.
1: 네.
0: 그리고 극동방송이 부산에 세워진 이후에 지금 14%를 가니까 꼭 곱빼기 부흥을 한 거예요.
2: 아멘, 아멘.
0: 이거는 기적이고요. 제가 올 때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너 부산에서 목회하냐? 선교지에서 목회하는구나.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이 퍼져가면서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
2: 아멘.
1: 아멘.
0: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1: 네. 네. 아, 믿습니다, 목사님. 의심하지 않아요.
2: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규선 전도사님의 이 작은 두 랩돈과 같은 생활비 전부와 같은 이 헌신 오늘 감격하고 계실 텐데요. 한 구자는 50만 원입니다만은 5만 원씩 10개월로 10만 원씩 5개월로 분할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 만 원씩 50일 50개월 할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구자 할게요. 두 구자 할게요. 세 구자 할게요 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 도시락 키링으로 40일간 극동방송과 함께 말씀 선포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진짜 말씀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1: 그렇습니다.
2: 아마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은혜와 감격을 잊지 못하실 거고 이 말씀 키링 받으시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받으실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또 옹계장의 40주년 카운트다운 부산 앵콜 콘서트의 초대 티켓도 오늘 헌신하신 분들에게만 드릴 예정이라 저희 모두를 오픈해 놓고 초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앵콜 콘서트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한 구자 50만 원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샵 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십시오. 기적 한 구자 50만 원 두 구자 100만 원 분납이 가능하고요. 남겨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다시 전화해서 헌금 안내 자세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실 분들은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요. 정말 은혜와 감동이 넘치시는 강력한 장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음악부터 벌써 은혜와 감동이 넘치네요. 우리 부산극동방송에 그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눈물겨운 헌신으로 저희를 동역해주고 계신데 가장 가까이서 좋은 게 생기면 늘 먼저 들리셔서 직원들과 나누시는 귀한 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총무를 섬기시는 윤영도 장로님 나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3: 반갑습니다.
2: 장로님 오늘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벌써 심고 들어오셨어요, 그죠?
3: 네.
2: 장로님 기적헌금 두 구자를 심습니다 하고 지금 들어오신 거죠?
3: 예, 맞습니다.
2: 와,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첫 시간이잖아요.
3: 네.
2: 극동방송 왜 소중합니까?
3: 그 답변에 앞서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특별 생방송의 첫 문을 열게 되어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부산 땅에 더 많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전파 선교사 윤용도 장로입니다. 예.
2: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 윤용도 장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왜 소중합니까, 장로님?
3: 예.

0: 우리 극동방송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곳, 또 마음의 문이 닫힌 곳 구석구석까지 전파는 아무런 장벽 없이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특히 이번 황령산 송신소 이전을 통해 무려 100만 명의 이웃들에게 추가로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멈추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방송이기에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1: 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실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0: 예, 나의 작은 후원이 지도 밖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입니다.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가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2: 아멘.
0: 내가 보낸 전파를 통해 누군가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1: 아멘,
0: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들을 때 제 삶에 넘치는 영적 감동과 은혜가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주제가 바로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입니다. 주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도시락을 통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내어놓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동참이 새로운 100만 명을 길을 열고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부산 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윤용도 장로님 오늘 기적 두 구자를 심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0914님은요,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2: 네, 우리 유성학 원사님인데요. 방송 시작하기를 이분은 새벽부터 기다리셨나 봐요. 시작하자마자 문자 보냈고요. 50만 원 또 한 분자 네. 주님께 드린다고 사연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 목사님 아까 이 선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유권사님 방송 기다렸다가 내가 선도에 서야지 이렇게 욕심을 딱 내셨거든요.
3: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거든요.
1: 와.
2: 감사합니다. 아, 말씀드리는 황강호 집사님도 보내셨고, 우리 김은영 집사님도 목사님, 지사님, 부장님,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오병이의 기적을 축복하며 한 구자를 분납하며 주님께 드리겠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2: 4534님, 기적 이렇게 문자 주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적, 기적 이런 문자 릴레이를 보내고 계십니다. 6244님, 그리고 어떤 분은 한 구자 분발합니다 하셔서, 분발하시는구나 했더니 오타였어요. 잠시 후에 한구자 분할합니다. 알아듣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요, 와, 우리 0740님 사연 주셨네요. 목사님 한번 직접 읽어주시죠.
4: 안녕하세요. 남도교회 사랑하는 12명의 손주들, 기도의 용사들 생각하며 오병이어로 전파 선교사가 될게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정 예한 정예담 외할아버지 연구병 외할머니 정순분 온 가족 동방송으로 은혜 받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1: 우리 12명 손주 도시락 키링 다 주십니까 지사장님?
2: 다 드려야죠. 다 드려야죠.
1: 할렐루야.
2: 제가 예한이 예담이를 압니다.
1: 야.
2: 이제 미국 같이 가고 예담이랑 같이 했어요.
1: 그렇군요.
2: 예담아 사랑한다. 이런 귀한 가족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 네. 큰 아이들이었군요.
1: 여러분, 아이들 요즘 키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어이없는 키링도 너무너무 많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저희 극동방송이 우리 아이들이 딱 가방에 달면 너무너무 좋을 키링을 만들었어요.
2: 좋네.
1: 이 키링 여러분 한 구자 50만 원인데요. 오늘 예담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손주들 위해 심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는 좀 많이 만드시죠?

0: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족 수만큼 키링을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가방에도 달고 가족들 식사 시간 전에도 하루씩 또 하나씩 같이 읽고 선포하고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선포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0: 아유, 너무 좋죠.
1: 말씀 선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0: 말씀 선포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1: 네네네.
0: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저도 성경에

0: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왜냐면.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순종이라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1: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첫 대열에 선봉에 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무명의 용사를 찾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빈들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빈들 한가운데서 주님께 올려드린 도시락이 어떤 기적을 만들었나요?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는 4대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자손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 아이는 기념되어집니다. 아마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이 아이가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빈들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0: 아멘.
1: 나 50만 원 없는데 나 그 큰 돈이 어딨어. 여러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2: 아멘.
1: 특별히 빈들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기름 가루 나에게 가져와 주겠니?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사용하려 한다. 네가 믿음을 보여주겠니? 나와 함께 가겠니? 주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너무 멋진 기적의 기회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2: 아멘.
1: 빈들에 계신 여러분 지금 손을 들어 한 구자 50만 원이지만 만 원씩 50개월 해도 좋고 5만 원씩 10개월 10만 원씩 뭐 5개월 뭐든 좋습니다. 한 구자도 좋고 두 구자도 좋아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은 먹고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40일 말씀 키링을 제작했어요. 저희가 이걸 제작하느라 너무 오랫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키링 모두 가방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말씀 키링 달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갈 때 학교 오갈 때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한 편씩 읽어보도록 권면하십시오.
2: 아,
1: 여러분 한 구자 50만 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방에 키링 달 수 있도록 가족 수대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지금 한 구자 50만 원 기적 두 글자를 남기시고 지금 문자도 급해요 하시는 분은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 기적의 주인공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2: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실 분들 051-759-6000번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기적 남기시고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을 받으셔서 온 가족이 함께 40일간 극동방송과 함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0: 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아직 선봉에 설 기회가 제가 볼 때 6분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선봉에 서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구자 50만 원이지만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0623님 한구자 도시락 5개월 분납으로 심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8553님도 주셨죠.
1: 네, 기적 분할로 참여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5개월 기적하셨고요. 7027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2741님 그리고 6244님 지금 기적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0: 샵0933 단문 50원 계속해서 기적 한구자 50만 원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불 헌금입니다. 051-759-6000번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마음 활짝 열고요. 과연 우리가 왜 이 헌금에 동역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했어요?
2: 맞습니다. 담대하였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전진만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전진하며 복음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0175-6000번 샵0933 기적 남겨주시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가슴 활짝 열고 윤장노님과 함께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0: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진사장님, 우리 동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네, 1년에 한 번씩 전파 선교사 방송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극동방송은 KBS, KNN 똑같은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하루하루 방송이 운영이 되려면 여러분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보금자한테 필요하는데, 올 상반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후원을 중단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희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4534님, 개척교회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 한 달 사례비 전부를 기적헌금으로 지금 먼저 심으셨는데, 이런 분들의 헌금과 기도 덕분에 20년 동안 이 방송 중단 없이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종일 기도하시고 종일 응원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전도사님 포함해서 오늘 첫 시간 많은 분들이 물질을 심으셨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함께 심으실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입니다.
1: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 땅에 극동방송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 모집에 응한 선두에 선 주의 백성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이 풀리게 하시고 또 모든 경제적인 환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 그 모든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선두에 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우리 하나님, 이 14시간 동안 13시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선두에 서서 온종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이들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서 그 일생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불려가는 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갚아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 이어집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한구자 50만 원의 기적 헌금에 지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051-759-6000번, 759-6000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유미였고요.
3: 예, 정대진이었습니다.
1: 박세영 목사였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0: 2026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안녕하세요.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아침으로 인사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매일매일이 아주 특별한 아침이지만 오늘은 더더욱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혼자 하지 않고요. 오늘 특별한 분들 모시고 함께합니다.
0: 예,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오네요. 부산이 제 고향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장영회 PD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네. 겸 PD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멀리 부산까지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날, 고마운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복된 시간을 만들어가 주실 분 소개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방송이 웬 방송이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마지막까지 라디오 앞에 좀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김대훈 목사님은 네.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아주 특별한 질문으로 저희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 새로운 마음 우리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잖아요.
0: 네. 기독교 역사에서 초량교회 이름은 빼놓을 수 없는데
1: 맞습니다.
0: 예, 늘 변함없이 목사님 그 시절에 제가 한 2015년까지 부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 시절에도 저희랑 함께 이런 방송을 하셨거든요.
2: 아,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전하시네요.
0: 아, 네. 네.
2: 사실은 그 여전하신 모습을 이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못 보여드려 좀 죄송해요. 여전하십니다.
0: 네. 저는 감동인 게 변함없이 목사님 극동방송 사역을 위해서 이런 방송이 제일 어려운 방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방송이기에 저희랑 함께 동역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시작이 반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시작하는 이 시간 풍성한 열매와 헌신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1: 아멘.
2: 네. 방송 가족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알고 보면 천지 창조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주의 백성들의 그 헌신, 순종을 통하여
0: 아멘.
2: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순종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 마음으로 작게나마 소망해 봅니다. 네.
0: 아멘, 아멘.
1: 아멘. 그 순종의 마음 오늘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서 참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부산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이들이 정말 가득히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아주 특별한 아침 시간이니까요. 우리 특별한 성도님들께서 오늘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그 마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기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오병이어 헌금으로 여러분과 동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 계좌에 50만 원이에요. 오병이어 헌금 섬김을 요청드립니다. 뭐 일시금으로 작정하셔서 헌금하셔도 좋고 5만 원씩 10개월 10만 원씩 5개월 뭐 부담되시는 분들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1: 네.
0: 이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실 여러분 어디로 함께해 주시면 되죠?
1: 네, 지금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0: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남기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부산 전화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시간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시간이고 합력의 선을 이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은 극동방송 1년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0: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고 또 부산극동방송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목사님 아마 우리가 진행하는 두 시간 동안 풍성한 간증이 있을 거예요.
2: 네.
1: 또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텐데 무엇보다 마음에 감동하신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사랑 안고 이곳에 찾아오면 더 큰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0: 네,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병이어라는 특별한 계좌, 특별한 헌금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와 감동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데 그 또한 약간 부담이 되어 하시는 분들은 평소처럼 만 원, 2만 원 정기 전파 선교사라도 가능합니다. 네. 전파라고 주시면 동일하게 전해처럼 하실 수 있고 오늘 오병이어라는 특별한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 한 계좌에 50만 원인데요. 그런 분들은 기적을 꿈꾸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이야기 우리 방송가족 모두가 알고 계시죠?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2: 아, 그럼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청년들 어른들 다 할 것 없이 참 많이 아는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그리고 주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 빈들에
1: 네.
2: 예수님을 따라왔던 5,000명의 남자들 또 그 속에 뭐 부인들 어린아이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셨는지 밥때가 됐는지도 몰랐던 아마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 어떤 굶주림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생겼죠. 그때 아이의 어떤 작은 도시락 같은 그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오병 사실은 빵 다섯 개 이어 물고기 두 마리 네 그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떼서 나누어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은
1: 네.
2: 아니 이게 함수 관계가 안 맞죠.
1: 불가능한 계산법이죠.
2: 아니 이게 모인 사람이 5천 명이지 개미가 5천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개미가 5천 마리라 해도 이 5병 이후로 부족한 아 그런데 떼주라 하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진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사실은 이 이성의 머리의 바구니로 담기가 쉽지 않잖아요. 떼주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또 12바구니. 이게 뭐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공이 다 있어요.
1: 음흠.
2: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이 기적이 딱 두 가지거든요. 이 이야기.
1: 네.
2: 참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그 만나를 먹이신 광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또 기적의 원리, 기적의 원리. 누군가가 작지만 마지막에 뭔가를 주님 손에 넘겨드렸을 때 넘겨드렸을 때 그 기적은 주님 손에서 일어나거든요.
1: 네. 아멘.
2: 가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드렸더니 아이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인데 주님의 손에서 이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1: 네.
2: 오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1: 네.
2: 시간.
1: 네. 아마 오병이어로 동참을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실상이 되는 것을 목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그 기적을 꿈꾸면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이게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이런 분들은 또 방법이 다 있죠, 우리가.
0: 맞습니다.
1: 네, 어떻게 분담이 가능하지?
0: 네, 5만 원씩 10개월도 가능하고요. 10만 원씩 5개월도 가능합니다.
1: 네.
0: 근데 정말 제가 이 기적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각가지 방법으로 다 분납하셔서 형평에
1: 네.
0: 맞게
1: 그럼요,
0: 헌금하시면
1: 그럼요.
0: 되겠습니다.
1: 예, 마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0: 아멘.
1: 오늘 이 어린아이의

0: 심정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오병이어 헌금 이 시금 50만 원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찾는 시간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 망설여지죠. 내 손을 떠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 주신 주님 손에 올려지는 순간 이 물질은 수많은 낙심한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겁니다.
1: 아멘.
0: 나의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자, 이를 위해서 첫 출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1: 네,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꿈틀고 거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소중한 물질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만도 충분히 감사한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생명을, 호흡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극동방송이 기적 오병이어의 작은 씨앗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부산극동방송을 응원하는 수많은 우리 방송가족들,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그리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처럼 참 작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것이 부산극동방송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2: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업과 가게에 기적이 되는 주님, 주님은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2: 오늘 그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
0: 아멘,
2: 우리 눈으로, 아멘,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 감동되시는 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시다면 지체치 마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나누게 될 텐데요. 선착순 열 분에게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있습니다. 예, 선착순 열 분에게 아주 핫한 건강식품을 드릴 텐데요. 요즘 견피디님 아세요?
1: 네.
0: 유기농 올리브유 레몬즙 스틱 세트.
1: 야.
0: 목사님 들어는 보셨습니까?
2: 아, 들어는 봤는데 맛은 아직 못 봤습니다.
0: 네. 예, 아무리 우리가 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건강치 않으면 또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2: 그럼요.
0: 네, 이게 이제 건강식품인데 아마 거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기농 올리브유 레몬즙 스틱 세트인데요. 뭐 독소도 다 빼주고 또 뭐 위장이나 고지혈증 모든 부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이 선물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2: 야, 감사합니다.
0: 예, 지금부터 선착순 10분에게 드릴 텐데, 아, 고전에 벌써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1: 네.
0: 오늘 좋은 아침,
1: 아주 특별한 아침.
0: 네. 첫 번째 손님은 9645님.
1: 네, 기적 오병이어 헌금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 새싹님이신데, 목사님 5013님.
2: 기적 오병이어 동참합니다.
0: 오, 할렐루야. 9820님은 영접이라고 주심은 어떤 의미신가요? 이건 일단 9820님,
1: 네,
0: 기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5767님.
1: 네, 한 구좌 50만 원 입금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시락 키링도 기다릴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0: 도시락 키링 선물 주시나요?
1: 맞습니다. 오늘 기적 헌금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산극동방송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한 오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0: 저 보여주세요. 자, 밖에 계신 분 키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키링은 기본 선물이고,
1: 맞습니다,
0: 지금 특별 이벤트 선물로 이거 뭐 두 가지 선물만 받아가도 50만 원 뭐 그럴 것 같은데.
1: 넘는 거죠.
0: 네.
1: 맞습니다.
0: 아, 솔직히 넘진 않죠. 나는 그러니까 견피디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있는지. 저는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고, 견피디는 부산 극동방송의 주인이다 보니,
1: 네,
0: 저런 간절함이 묻어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착순 10분에게 드리는 이 건강식품 유기농 올리브유 레몬즙 스틱 세트 기적으로 들어오신 분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악 나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주셨다 늘어날 수도 있어요.
1: 아멘.
0: 자,

0: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지금 바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그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소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적 헌금 지금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는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일이 가장 잘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기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내가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날 붙들어 주셨고 모든 발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니 이제는 주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바로 비법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어쩌면 개인적이라는 말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이 뭘까?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해요. 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
0: 아멘.
1: 근데 방송가족 여러분, 또 하나의 복된 게 뭘까요? 내가 만난 이 복음,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
0: 아멘.
1: 첫 번째는 내가 만난 복음.
0: 네.
1: 두 번째는 내가 만난 복음을 누구에게 전화해 주는 것. 이거 참 복된 일입니다.
0: 그래요,
1: 예. 그래서 방송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의 어떤 홍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복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내가 만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여 주는 것, 이거 진짜 복된 거거든요. 부산 극동방송이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에이.
1: 방송국을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헌신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방송국을 돕는 일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저는 복된 일이라 생각해요. 이 복된
0: 아멘,
1: 일에
0: 아멘,
1: 동참해 주시면 아멘. 참 아멘. 고맙겠습니다.
2: 아멘. 그동안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방송이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새롭게 이 복음방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그 마음 표현해 주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0: 예, 5835님이 바다에 있는 부산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구에서
2: 야.
0: 제가 아침 7시 생방송하는 시간인데 애청자세요.
2: 네.
0: 이쪽을 클릭하시고 지금 응원의 문자를 주신 겁니다.
2: 네.
0: 자, 이제 선착순 10분이 이미 채워졌어요. 대단하시네요.
1: 네.
0: 네. 자, 0809님 사연 너무나 애틋하면서도 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문자인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렇네요. 자녀가 원래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6월 중순에 자퇴를 했습니다. 이제 2분기

0: 장독금이 환급되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송을 듣고 한 구좌 드린다고 했는데 환급받은 등록금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
1: 주님.
0: 우리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런데 이분 참 우리 국장님도 진행하시면서 겸피님도 그러시고 마음이 좀 그래요. 참 너무 고맙고 우리가 환호가 나온 듯 하지만 이 자퇴라는 단어가
1: 네.
0: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조금 마음이 우리가 좀 무거워요. 그죠?
1: 네.
0: 그래서 부디 자퇴라는 단어는 좀 음침하고 살벌한 단어 같지만 이분의 기도 기적이 일어나 우리
2: 아멘.
0: 딸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2: 아멘.
0: 이대로 예.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2: 아멘.
1: 예. 네. 오, 사람의 길은 막힌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길이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우리 인생이 자퇴라는 글자 하나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1: 아, 예. 목사님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쯤 아들이 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군대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더니 굉장히 우울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자기는 다닐 수가 없대요. 학교도 자기는 휴학하겠다, 아예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휴학을 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평소에 너무나 착하고 선하고 정말 성실한 아이였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들의 이름으로 100만 원을 헌금하면서 이런 똑같은 방송 때 헌금하면서 하나님 제 손으로는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라고 헌금을 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정말 휴학을 하면서 청년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열망하게 되면서 아들이 거듭났다고 할까요? 그리고 열정적인 아들로 변한 거예요.
0: 맞아요.
1: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라는 아멘. 그런 믿음의 아들로
0: 예.
1: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변화된 걸 제가 목도했습니다.
0: 사실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죠.
1: 아멘.
0: 나의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이고요.
1: 네.
0: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자퇴라는 말이 20, 30년 전에는 되게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또 젊은 친구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용맹함, 도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면 아마
1: 아멘.
0: 전화위복의 오병이어만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트시는 데는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말이지만 도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1: 네.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요?
2: 네.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남기시면서 우리 방금 남겨주신 것처럼 그 사연들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기적의 시간을 묵도하겠습니다.
1: 네, 특별히 목사님 우리 조금 있다가 자녀들 이름으로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안고 주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우리가 열 분 그래도 조금 소개하면서 쭉쭉 한번 올라가 네.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아 여기서 4260님 아멘 하고 들어오셨고
2: 네, 5027번님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한 구자 분납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1: 예, 분납 가능하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2: 네, 5만 원씩 10개월도 가능하고요. 10만 원씩 5개월도 가능합니다.
1: 예, 그럼요.
2: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분납하셔도 괜찮습니다.
1: 아, 목사님 이분 표현 보세요. 정말 힘들지만 이게 주님 믿음으로 심는 거잖아요.
0: 그럼요. 사실은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쉽진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은 결단은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분 참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힘들지만이라는 말은 경제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경제적 상황은 힘들지만 이분의 마음과 믿음은 부유한 거예요.
1: 아멘.
0: 마음이 믿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5027님 진짜 기적을 느끼고 싶습니다. 말씀 문자 그대로 되기를 저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5767님
2: 네, 한 구자 50만 원 입금했습니다. 라고
1: 예.
2: 남겨주셨어요.
1: 7445님 기적 9489님
2: 기적
1: 4277님 새싹님으로 오셨는데요.
2: 네, 오병여의 기적 고영일 두 구자 입금했습니다.
1: 할렐루야. 라고.

0: 4015님.
1: 기적.
0: 9605님.
1: 기적.
0: 8379님.
1: 기적.
0: 아니 목사님 평소에 기적이란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좋아했나 싶어요. 2269님.
1: 기적.
0: 예, 9865님.
1: 네, 10개월 분납하겠습니다. 기적 헌금합니다.
0: 잘하셨어요.
2: 저도 오늘 이 초대 손님으로 앉아 있으니까 기적을 늘 설교하는 목사인데도 기적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아, 이게 네. 확실히 강대상하고 이 마이크 앞이 다르네요.
0: 그럼요.
2: 네. 저는 국장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네. 나 꼭 우리가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고.
0: 네,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아, 네.
0: 사실은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정말 답도 보이지 않고 모든 사방이 막혀있는 현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늘은 열려서 그분의 사랑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269님.
1: 한구자 기적.
0: 네. 이분은 기적 같이 주셨나요? 기적이란 단어가 있어야지 아마 링크 주소가 갈 거예요. 기적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798님.
1: 네. 기적 오병여의 도시락 한구자 딸 김혜인의 이름으로 5개월 분할로 심겠습니다. 아, 네. 남겨주셨는데요.
0: 예, 자녀 이름으로 심는 거 너무 좋아요.
1: 저희 어머니세요.
0: 네, 또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변피디님 어머님.
1: 맞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헌금을 해주셨는데 실은 저희 누나고요.
0: 네.
1: 저희 누나의 간증이 있어요.
0: 네.
1: 실은 저희 엄마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드렸었거든요.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 집안 환경이 썩 좋지 않은데
0: 네.
1: 하나님한테 저렇게 드리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을 저희 누나가 늘 갖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옆에서 동조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그 엄마의 헌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쭉 보고 자라났잖아요. 저희
0: 네.
1: 엄마가 작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아깝지 않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더라.
0: 아멘, 아멘.
1: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저희 누나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누나가 재작년에 이직을 하고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생활은 조금 더 편해졌지만 이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의 고민 끝에 엄마의 모습이 눈에 담겨진 거죠.
0: 네.
1: 그래서 올 초에 누나가 저희 가족 단톡방에 엄마 나 엄마의 모습을 따라서 미리 11조 헌금했어. 내 월급 하나님 앞에 드렸어.
0: 이야.
1: 나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엄마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가 볼게.
0: 할렐루야.
1: 내가 이렇게 헌금할게. 라고 남긴 거예요.
0: 네.
1: 아까 좀 전에 자퇴한 그 어머니께서 헌금하셨잖아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0: 네.
1: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0: 아멘. 네. 네.
1: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 표현해 주시고요. 자녀들에게 너는 기적의 열매야.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너에게 펼쳐질 거야 라고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을 방송 선교 오병이어 계좌로 흘려보내 주십시오. 시공을 초월해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파가 돼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은 그 축복의 역사 그건 여러분 가정의 복으로 임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자녀를 향한 복으로 역사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자, 기적을 꿈꾸는 분들 취합 0933
1: 우물정 0933번으로 지금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목사님 보니까 새싹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2: 예.
0: 6856님
2: 기적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0: 아멘 아멘 할렐루야. 6812님
1: 기적 작은 물질이 모여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0: 네. 333님
1: 네. 저 오늘 이제 말씀 캐링 선물을 이제 기적 헌금 심으시면 선물로 드리는데
0: 네.
1: 내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시는데 물론이죠. 제가
0: 네.
1: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5835님 아멘 들어오셨고 9645님은
1: 네. 김정란 이름으로 50만원 송금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남겨주셨어요.
0: 예, 3604님 목사님
2: 오병이요 50만원 일시분 납입은 아니지만 군에 있는 아들 2명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2구자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방송으로 많은 전파선교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0: 그 평소에 하던 것처럼 또 전파 선교사, 정기 전파 선교사라도 가능하니까 전파라고 주시면 이렇게 또 동역할 수 있습니다. 7027님.
1: 아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2584님.
1: 기적 10개월 분납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 목사님 지금 7027님도 저도 김병표로 심을게요. 8567님.
2: 기적 한고자 큰 딸 취업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
0: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들 학교 생활하고 또 앞으로 뭐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근심 걱정 많으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심어봐요. 아멘.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겸 PD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심어 이렇게 훌륭한 PD가 되고 또 기꺼이 11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처럼 그런 능력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방법은 시합 0933번으로 기적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처럼 기도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주신 분들 기억해 보면서 기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며 히스기야의 편지를 읽으셨던 주님 읽고 계십니다. 주님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어떤 분은 호주머니 사정은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이런저런 눈물 어린 사연을 인하여 생긴 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분들의 모든 진심을 아시고 이분들의 모든 사연을 아십니다. 주님 이분들이 작은 손가락으로 기적이라는 글자를 남겨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님이시오니 살아계신 분 주님이시오니 이 모든 분의 삶에 이 모든 분들의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글자가 아니라 참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참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 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또 가족의 이름으로 심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기적을 꿈꾸며 또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샵
1: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위로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부산 전화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목사님 이번에는 한 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83세 된 집사님이세요. 젊은 시절에 첫 아이는 죽고 두 자녀를 키워내야 할 그런 노동일을 하면서 일당 2천원 받던 고된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손을 다쳐서 한쪽 손 팔목을 잃으셨어요. 지금은 특별한 돈벌이가 없는데 생활보조금 받은 것을 쓰지 않고 모아서 어느 날 방송국에 500만 원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왜 만 원 정도는 택시비로 하셔서 오셔도 되는데 그 돈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버스를 3번 갈아타시고 그 5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이분의 목소리 어떤 마음이셨는지 잠깐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 좋지요. 뭐 나는 나쁜 거 없어요. 다 은혜스럽고 다 좋고 극동방송 때문에 사는 거죠. 예, 찬송도 따라서 부르고 잘 모르는 데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80서일에 그거가 내가 자꾸 조금씩 먹어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앞으로 또 잘 먹을게요. 그냥 뭐 극동방송 들으니까

0: 환자들도 참 많대요. 국동방송이요. 11시에서부터 한 40분 동안에 그 사람들 한번 막 그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쨌든지 살려주시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요. 눈물나고 그때는 하루하루 그때는 교회도 모르고 그저 그냥 우선 살기를 애들 데리고 딸 둘이 데리고 살기를 원하고 그냥 어디든지 돈 벌 수 있다며 그래 하루에 2,000원씩 받고 그 일하러 댕기다가 손을 고만 이래 버렸어요. 예, 손을 이래 버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좋은 병원에 갔으면 할 텐데 이 손가락 이걸 못 쓰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이가 80세이나 돼가지고 좋은 거냐 찬송 듣고 또 목사님들 삶에 어떻게 해서 살아야 바로 살고 어떻게 해서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대로 먼저 생각하고 그래 살면 첫째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1: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 무엇이 이분에게 본인도 쓸 것이 없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큰 돈을 극동방송에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목사님 극동방송이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래요. 그래서 입고 먹는 것을 뒤로 하고 그대로 모아서 말 그대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헌금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 참 이런 헌신이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세워왔거든요.
2: 맞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여든이 넘으셨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인생에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방금 이 인터뷰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맑고 건강하죠? 사실은 이 정도 사연이 있고 이 정도 연세, 이 정도 형편 같으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소리가 주눅이 들거든요.
1: 맞아요. 어?
2: 그 표가 나잖아, 그죠? 그런데
1: 네.
2: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참 이게 전부 예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1: 아니에요.
2: 예수님이 아마 이분 가슴에 파고 들어간 도구가 극동방송 전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온 삶을 주님께 또 주님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아멘. 예, 우리 소중한 것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 봐요. 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임하게 될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마련된 시간이잖아요.
2: 네.
1: 1년에 딱 한 번 극동방송 사역의 1년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는 시간인데 그냥 그 누군가가 하겠거니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2: 맞습니다.
1: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공이 돼주셔야 하고 기적을 취하는 그 역사의 한 사람이 꼭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3: 네,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틀기만 하면 나왔던 부산 극동방송은요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헌금이 있었기에 지난 19년 동안 무탈하게 방송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방송을 듣고 오신 분들 오늘 그 기적의 손을 내미셔서 내가 누렸던 이 은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작은 것을 들여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3: 아멘.
1: 여러분 오병이어 계좌를 통해 방송 선교의 든든한 동역자가 돼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12바구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믿음의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3129님, 목사님.
2: 기적, 남편이 택배 일을 하는데 5월 말 교통사고로 한쪽 눈에 문제가 생겨 이제는 돋보기를, 어제는 돋보기를 사왔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옛적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한 구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아멘.
2: 어우, 참 국장님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 또 너머에 참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오는 어떤 감동 참 존경심

0: 어떻게 이런 사연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할 수 있을까? 진짜 네. 하나님 사람다워요. 그죠?
1: 아, 맞아요. 네.
0: 그러면서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내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또 이렇게 물질로 헌신을 결단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1: 네.
0: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1: 아멘. 네. 네. 여러분, 한 걸음의 용기가 생명을 살립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어린아이를 찾는 시간이에요.
0: 아멘.
1: 나의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50만 원의 오병이어 계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목사님 하늘에 저축하는 거니까.
0: 그럼요. 방송가족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져왔잖아요. 엄마가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아빠는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1: 따라왔죠.
0: 그렇죠. 그런데 그 도시락을 내었는데 엄마도 배불리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1: 엄마도 먹었죠.
0: 아버지는요?
1: 먹었죠.
0: 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1: 아하.
0: 사실은 그 도시락을 옛날 말로 자기 혼자 숨어서 까먹었다면 치만 배불러요. 그런데 주님께 내어놓았더니 엄마도 배부르고 아버지도 배부르고 삼촌도 배부르고 이런 모를 수많은 5천 명이 배부른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정성 진짜 극동 방송을 위한 기적도 되겠지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똑같은 기적을 만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네. 여기 4420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겸 PD님.
2: 네. PD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모금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부산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한다고 해서 저희 카페에서 전파 선교사 모금함을 열고 부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행사 겸 제주 단기 선교 모금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피디님은 아시겠지만요. 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께 제가 직접 만든 예수님 빵, 예수님 라떼를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네. 사진을 주셨는데 목사님 신기하죠. 얘가 예수님 빵이고 이 빵이
0: 아니 근데 그리고 이 빵을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지금 예수님 라떼.
0: 이거는 마시기가 좀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참 모르겠어요.
1: 아니 이 청년이 성담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이런 사연이 왔었어요. 이분이 앱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28세 청년이세요. 성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매번 극동 방송을 켜놓으신대요. 뭐 오시는 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불교든 다른 종교이든 간에 항상 켜놓고 있는데 정말 그 극동방송을 켜만 놓았는데도 복음이 스며들어서 그 불교를 믿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 바로 이 문자 준 청년의 목소리가 여기 컷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먼저 목소리 만나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이렇게 켜만 놓아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2: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성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3: 우리가 왜 국내외 선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1: 지금 그 제목으로는 입력이 됐는데 그 형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지금 이제 그 컷을 보냈는데 새롭게 저장하면서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준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0: 네.
1: 그렇죠?
0: 아까 국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분처럼 이분은 참 훌륭하신 게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이렇게 켜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복음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은근한 사실은 분명하고 직설적인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은근하게 듣든지 마시든지 조용하게

0: 얘기처럼 나는 국장님이 가랑비에 어쩌듯이 진짜 이게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극동방송이 프로그램을 보세요. 막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고함 소리, 함성이 아니라 이게 가랑비에
1: 맞아요,
0: 새벽부터
1: 맞아요.
0: 어쩌는 일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가랑비에 옷이 젖으려면 가랑비를 만드는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 그 응원을 여러분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카페를 운영하는 28살 진상철 청년입니다. 저희 카페는 주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다양한 손님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종교를 믿는 손님분들, 특별히 무교이신 분들도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카페에 단골로 오시는 불교 신자 손님분이 계세요. 그 손님분이 저희 카페에서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화요일이었던 걸로 아는데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갑자기 교회 간 꿈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흐르고 있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종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드렸고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저의 조언을 듣고 실천력이 좀 강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예, 들어보셨죠? 카페에 늘 오셨던 손님인데 그냥 극동방송 켜놓는데 이 불교 신자가 하루는 꿈을 꾸고 교회 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교회 소개해달라. 소개를 해드렸더니 바로 그 다음날 수요 예배부터 참석하셔서 지금 교회 나가고 계시답니다.
2: 야, 이런 것들이 기적이다, 그죠? 예. 네. 사실은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를 딱 갖다 가실 때 즉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
3: 지금 이 방송을 틀어놓기만 해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 부산극동방송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5735님 목사님 읽어주세요.
2: 기적. 고3 딸 등교길에 방송 들으며 오병이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아이를 인도하실 아버지의 계획을 믿으며 딸 이름으로 오병이의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수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수능치는 11월까지 5개월 분납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1: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키링 오늘 전체에 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선물 드린다고 하는데 네. 말씀 키링이 너무 예뻐요.
3: 그쵸.
1: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엄마들도 이거 고리로 어떤 가방이나 여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번째 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키링 말씀 키링 받고 싶어요.
3: 네. 이게 참 이쁘게 귀엽게 디자인이 됐고요. 저게 실제로 책이에요. 미니북이어서 키링이지만 네.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펼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 키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 말씀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오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도시락 키링 선물도 받아가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저희가 9월 달에 옹기장의 찬양 선교단의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부산에서 특별한 앵콜로 열게 되는데 이 자리 오늘 기적 헌금해 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야, 뭐 선물이 쏟아집니다.
3: 네.
1: 네, 극동방송 사역에 동역을 하면 이런 선물과 더불어 또 하늘의 큰 축복까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에만 담아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게 자녀의 이름으로 또 가정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 극동방송에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 모두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온전히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그 역사를 이루어

0: 온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 70년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또 부산에는 19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헌신의 발걸음을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다면 그 발걸음을 이제는 이어가면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그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인공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4260님 목사님.
2: 네. 오병이어 헌금 한구자 50만원 전파선교사로 동력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산 복음화의 꿈을 꾸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 되겠습니다. 부산의 복음화를 견인하는 700명의 오병이어 동력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0: 이분이 이 문자를 헌금하시고 문자를 받으신 것 같아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이런 고마운 마음을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2: 네, 자기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같이 동력자가 됩시다. 오병이어의 동력자. 오병이어의 동력자. 이 멋있네요.
1: 네. 오병이어의 동력자.
2: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오병이어의 동력자.
0: 네.
2: 이거는 순종의 동력자. 기적의 동력자.
0: 아멘,
2: 다 같이
0: 아멘.
2: 그죠? 포함된 네. 이분은 책을 써도 잘 쓰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0: 예, 5671님.
1: 네,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합니다. 94세 친정 어머니와 자녀손들 그리고 형제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기적 헌금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0: 네. 예.
2: 네, 이런 분들은 아까 우리 카페 그 청년 이야기처럼 사실은 극동 방송을 켜 두면요. 막 호령하고 고함치고 외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딱 아까 가랑비. 진짜 극동방송은 분위기가 가랑비입니다. 이 가랑비에 가만히 서 있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날 때는 옷이 젖어 있어요.
1: 그렇죠.
2: 예, 이게 극동방송의 매력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옷을 젖게 하려면 온갖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물을 뿌리느냐부터 뭐 온갖 이야기. 그러나 가랑비처럼 살살 내리는 이 극동방송의 전파, 이걸 활용하시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방송가족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멋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순종의 기적, 또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동참하신 분들이 순간 멈췄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비장의 선물 카드를 준비합니다.
1: 야,
0: 네,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네. 지금 에어컨 밑에 있어도 저희도 막 긴장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인지 엄청 더워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이 여름날 목사님, 네. 제가 준비해온 선물이 냉감 패드, 쿨 패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쿨 매트.
1: 네.
0: 쿨 매트. 쿨 매트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제 그 깔고 주무시면 몸이 1도가 더 이렇게 낮아진대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쿨 매트를 선착순 10분에게 지금 네. 드리려고 합니다.
2: 오늘 어디서 그래서
1: 10분께.
2: 보따리를 많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0: 정말 제가 사랑의 선물 보따리를 크게 안고 왔는데
2: 아니, 대구 서문시장에서 떼가 오신 거예요?
0: 아니 보세요. 대구에 한 송도님께서 부산 땅에 그 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 이 쿨매트를 기증을 하셨어요.
2: 아, 대구에 계시는 권사님이
0: 그럼요.
2: 부산의 극동방송을 응원하시느라 이렇게 기증을 하신 거군요.
0: 네. 여러분 그 대구 땅에서도 이런 간절한 열망을 안고 동역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산의 주인공들이고 부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기적으로 들어오신 분 10분에게 여름 냉감 쿨 매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자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6일 3일분부터 선물 드리도록 하죠. 목사님.
2: 기적 우리 친정 식구들과 시댁

0: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합니다. 두구자 5개월분 분납 신청합니다.
1: 할렐루야.
0: 아유, 고맙습니다. 이분은 멘트 방송 듣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국장님 멘트가 마치자마자 올라온 문자예요. 예, 감사합니다.
2: 네, 근데 이분부터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말씀 키링 4개 부탁해도 되나요?
1: 네.
2: 네, 그럼요. 기적 동참하신 분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4277님.
3: 아멘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 네.
3: 기적이라고 한 번 더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908번님 기적이라고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2: 예. 자,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여름 냉감 쿨매트 선물 받으실 분들 기적이라고 10분에게 들어오시면 10분에게 선물 드리는데 채취마시고 빨리 오셔야 돼요. 놓치지
3: 맞습니다.
2: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 키링과 더불어 특별한 선물 준비해드립니다. 아, 목사님
0: 네.
2: 그 극동방송에 여러 간증이 있잖아요.
0: 네.
2: 근데 무엇보다도 참 아프고 힘들고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
0: 그렇죠.
2: 극동방송만이 그 방송을 통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이 사연 잠깐만 만나보실래요?
0: 네.
2: 이분은 소유리 할머니예요. 소유리 할머니신데 소유리네는 엄마가 최근에 최근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소유리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젊은 엄마예요. 소유리가 지금 11살이고 그 동생 하림이가 9살인데 엄마가 이제 항암 치료 받으러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할머니가 애청자시면서 극동방송을 늘 켜놓으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소율이가 할머니 우리 잘 때 극동방송 켜놓고 자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도 그럴 것이 사연이 있는데 소율이네는 소율이가 2살 때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 아버지도 암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셨는데 근데 11살 된 지금까지 소율이에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에 아빠도 없는 소율이에게 엄마가 암에 걸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겨갈 수 없는 이 현실을 극동방송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아마 소율이가 11살쯤 되면 아빠가 1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우리 아빠가 안 계실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심령에 아, 극동방송을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하늘의 만지심을 이렇게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소율이 할머니의 목소리 잠깐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 안동에 딸하고 거의 같이 있는 김향란 권사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는 한 4년 전쯤에 우리 딸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제가 되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버릴 것 같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극동방송을 듣지만은 방송 선교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게 그렇게 안 쉬웠어요. 근데 딸이 아프니까 선뜻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딸 이름으로 손녀도 우리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손녀가 제가 극동방송 너무 잘 듣다 보니까 항상 제 옆에 와서 극동방송 듣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치료받으러 서울에 가거나 뭐 이렇게 검사받으러 갈 땐 제가 아이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딸 집에 가서 잘 때는 우리 손녀가 할머니 극동방송 들으면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손녀가 요즘은 또 극동방송 듣는 걸 더 좋아하네요. 저는 그래서 잠시도 극동방송을 안 켤 때가 없답니다.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큰 감동입니다. 우리 딸도 원래 극동방송을 잘 안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아주 잘 듣고 있고요. 가끔 제가 또 사연 보내는 것도 듣고 전화가 와서 엄마가 사연 보냈더라 하면서 싶었냐고 같이

0: 우리 이 절망의 순간에 어린 소녀 소율이를 통해 소망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 아마 소율이는 엄마가 아프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소율이가 극동방송 듣기를 원했던 것은 이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아멘.
0: 예. 소율이 이 큰 아픔 어려움이 있는데 아빠가 또 이 땅에 안 계세요. 평생 이제 만날 수 없는 아빠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만지시는 분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위로이고 소망이고 생명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줄의 역할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오늘 단순한 기적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1: 예, 저는 이 소율이 할머니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또 하나 깨달은 게, 국장님, 우리가 아프고 힘든 사연이 있을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연이 있고, 참 사람과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많잖아, 그죠?
0: 맞아요.
1: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옆에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쉽질 않아요. 이 소율이 이런 근데 이때 제일 좋은 친구가 말없이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어주는 극동방송 전파.
0: 네.
1: 진짜 아까 극동방송 켜놓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그 아이의 표현이지만 가만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이유가, 나의 이 아픔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극동방송이 내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참 옆에 있어주는. 그래서 방송가족 여러분, 단순히 어떤 방송 이런 개념보다 방금 이 소율이 할머니의 간정처럼 수많은 사연이 있는,
0: 네,
1: 누군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0: 네.
1: 이게 극동방송이 굉장히 큰 존재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항구자에 동참하시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또
0: 아, 네.
1: 누군가에게 친구를 소개하는 거죠. 친구.
0: 아, 네. 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아프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건재하다면 작은 사랑을 심어주시고요. 언젠가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그런 어려움과 또 괴로운 시절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심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극동방송이 하는 생명줄의 역할을 여러분이 아름다운 통로 역할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샵 0933 우물점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지금 7579번님께서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는 비기독교인입니다. 최근 기독교 방송 채널 93.3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네.
2: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동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0: 아멘.
2: 누군가는 우연찮게 이 방송을 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0: 네.
2: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 부산 극동방송이 재정이 없어서 세상 기업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상 기업의 그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고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어서 방송을 틀었는데 광고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히 하나님의 복음만을 1분 1초 아껴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7579번인처럼 우연찮게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역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적의 역사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샵 0933 우물정 0933 십자가의

0: 신앙에는 십자가에는 사랑과 고통이 같이 담겨져 있죠. 생명과 죽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처절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는 그만큼 처절한 사랑이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예수님만큼은 될 수 없지만 기꺼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작은 헌신을 이 시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1: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헌신하신 거예요. 헌신.
0: 네. 아멘.
1: 헌신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헌신으로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 얻고 영광의 천국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핵심이 헌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방금 우리 겸 PD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극동방송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그분이 극동방송을 친구 삼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도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작은 헌신의 자리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0: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소개를 했나요? 0220님.
2: 네, 기적입니다. 손녀가 이번에 수능을 봐요. 재수해서 보는데 기도하면서 한 구자 분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까 좀 전에도 지금 수능이 5달 남았대요. 그래서 10만원씩 5개월 분납하면서
0: 네.
2: 기적의 순간이 수험생들에게 가득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수험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으로 자녀 이름으로 심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도 이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0: 예, 여러분 오병이어 헌금은 오늘 한 계좌에 50만원인데요.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납도 가능해요. 조금 전에 이분처럼 5개월씩 10만원 또 10개월
2: 10만원씩 5개월
0: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7908님처럼 매달 2만원씩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정기 전파 선교사도 여전히 열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582님 목사님,
1: 부산극동방송 70년 중에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0: 네.
1: 정말 전파 선교를 시작하여 지금은 11조를 전파 선교 금액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0: 와.
1: 매일의 두려움 삶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는 아내와 아들의 이름으로 이 기적에 동참하겠습니다.
2: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역사와 함께 해오신 분이신데 야, 정말 이런 간증이고요.
1: 예,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죠? 이게 참 쉽지를 않거든요. 극동방송을 위하여 11조를 전파 선교 금액으로 섬기고 있다고.
0: 네.
1: 그것도 보세요. 믿지 않는 아내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 이런 가정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먼저 아내가 믿고.
0: 맞아요.
1: 예, 남편분.
0: 남편 전도하려고
1: 사실은
0: 하고.
1: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먼저 믿으시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아내와 아들 이름. 야, 진짜 멋진 남편이고 멋진 아버지 같아요.
0: 네.
1: 물론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짠함은 있지만 이 얼마나 멋진 아버지고 남편입니까?
0: 이게 가능한 게 나중에 제가 한번 그분의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또 부모님, 가족들 이름으로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 심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 목사님 30년을 남편 전도 위해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응답받은, 최근에 응답받은 그런 사연도 있어요. 아마 이분도 우리가 다음번에 이 방송할 때는 간증하게 되리라 믿어요.
1: 아멘.
0: 그때 기적으로 심었더니 여러분 아내와 아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라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2: 아멘. 네. 앞서서 목사님께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드림으로 그 소년의 어머니도 배불렸고 아버지도 배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삼촌도 배불렀어요.

0: 우리가 지금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릴 때 네. 온 가족이 영적인 부흥을 영적인 아멘, 배부름을 아멘. 얻게 될 것입니다.
1: 아, 견피님 그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0: 아멘.
1: 어, 나만 배부르면 그건 무슨 기적이야.
0: 맞아요, 맞아요.
1: 다 아. 배부르지.
0: 아멘.
1: 네. 부산극동방송도 배부르고 삼촌도 배부르고 아이도 배부르고
2: 아멘. 저도 갖고 가고 싶어요.
1: 예, 이게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기적.
2: 네. 아멘. 예. 예, 여러분 말씀에서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의 아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 목사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1: 어, 그럼요. 믿음은 방송 가정 여러분 공허한 외침이나 그냥 손에 주먹을 쥐고 아멘 하는 기합 소리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핵심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2: 아멘.
1: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2: 네.
1: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새끼 손가락을 들고 약속을 하죠. 약속. 그런데 사람의 새끼 손가락은 풀어집니다.
2: 어,
1: 때로는 못 지켜요.
2: 아하.
1: 아, 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있네. 아, 저를 인하여 실망하신 모든 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2: 네.
1: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2: 어허.
1: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2: 네.
1: 내 손가락은 풀어줘도 하나님의 손가락은 안 풀어져요.
2: 아멘, 아멘.
1: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2: 아멘.
1: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을 믿고 우리가 헌신하자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
0: 아멘.
1: 그래서 이런 분의 이 마지막 이 기적에 동참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분은 믿음이 출중한 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다음번에는 아마 새로운 간정으로
2: 아멘, 아멘. 예, 아멘.
1: 간정으로 이 0582님이 오실 것 같아요.
2: 아멘. 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메시지 언약의 말씀은 허투루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주었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모든 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냥 사라지는 물거품이 아니고요.
0: 아멘.
2: 여러분 삶에서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 기적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이름, 자녀 이름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안고 심어주시면 이제는 목사님께서 잠시 후에 이분들 기도 제목 안고 또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자, 9212님 그 사이에 기적 하고 들어오셨고 6340님
0: 네, 기적. 극동방송은 제 차량에 늘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 힘들 때 많은 은혜와 힘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한 구자 신청합니다.
2: 오.
0: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겠습니다.
2: 아멘. 감사합니다. 4314님 목사님
1: 기적. 군대 간 둘째 아들의 안전과 첫째 아들의 CFA 시험 합격, 가족의 믿음과 건강 위에 폰납 신청합니다. 아유,
2: 아멘.
1: 고맙습니다.
2: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심은 모든 일들이 꼭 기적으로 드러나고 또 간증의 역사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이분들 모든 기도 제목 안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1: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며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여, 히스기야 임금이 울면서 아스루 왕에게 받은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이 문자로 들어온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십시오. 문자로 펼쳐진 수많은 주의 아들 히스기야의 사연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읽으시고 아스루를 퇴각시켜주시고 예루살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의 삶과 성벽에 평화와 축복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 모두가 배부른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0: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큰 금액으로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안겨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을 해도 아름다워요. 기본. 네, 네. 사실은 기본도 못하는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기본은 사실은 전파 선교사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혹은 오병이의 기적, 뭐 기적 이런 문자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기본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방송가족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만 하신 사랑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기본의 기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부죠, 전부.
0: 네.
1: 그래서 방송가족 여러분, 어떤 분은 가난한 과부 여인처럼 전부 두랩돈, 2만 원이 전부인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두랩돈이 아니라 2천 랩돈, 2만 랩돈도 호주머니에 네. 있는 분이 있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 기본을 넘어.
0: 네.
1: 나는 이런 슬로건을 좀 내걸고 싶어요.
0: 기본을
1: 넘어.
0: 할렐루야.
1: 사랑과 헌신은 기본을 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이름이 헌신이에요. 사실은 국장님, 헌신이 기본을 지킨다고 했을 때 헌신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0: 네.
1: 그래서 헌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십자가의 사랑처럼 기본을 뛰어넘는. 그래서 방송가족 여러분, 기본을 뛰어넘을 용기, 또 네. 그런 마음이 네. 생기는 분은 기적 곱하기 기적 네. 아, 이런 문자 좋을 것 같아요.
0: 네. 두부자 또 가능하신 분들은 10계좌 네. 또 6계좌 20계좌 그렇게 좀 목사님 말씀처럼 기본을 뛰어넘는 헌신을 오늘 해주시면 삶에도 기본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1: 그럼요. 그래서 집집마다 도시락의 모양이 다 달라요. 이 아이는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어떤 분의 도시락은 뭐 보리떡 5개만 있겠습니까? 아까 예수님 빵처럼 예수님 빵 한 20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도시락의 분량만큼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0: 네.
1: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의 어떤 그런 모양도 하나님은 크기도 정확하게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도시락이 좀 크신 분은 큰 도시락답게 이렇게 아, 네. 헌신하고 도전을 해주시면 극동방송에 또 이 극동방송의 은혜의 가랑비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덕을 입을 것 같아요.
0: 예, 1년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오병이어 헌금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져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도 정말 소중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가능한 분들은 10계좌, 20계좌 해주셔야지 목표치에 사실은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마 곧 문자가 뜰 것 같아요.
0: 사실은 우리 그 서인교 전파선교 위원장님께서 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1: 아, 그렇군요.
0: 반갑습니다. 서인교 전파선교 위원장입니다.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한 음식 공급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즉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지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샬롬,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전파선교사 위원장 서인교 올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시면서 간절한 바람을 담아 편지를 남기셨는데 편지만 남기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1: 그래요?
0: 네. 우리 전파선교 위원장님께서 먼저 29자 1000만 원을
1: 그러셨구나.
0: 심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 확실히 우리 장로님께서 평소에도 사실은 헌신을 많이 하시거든요. 방송가족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헌신은 사실은 호주머니 사정도 바...

0: 가르쳐주면 참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호주머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 또 극동방송을 향한 애정의 크기, 관심의 크기, 크기에 결정적으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방송가족 여러분, 마음의 크기를, 우리 극동방송을 향한 관심과 응원의 크기를 조금만 넓혀주시면 좀 많은 이런 기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분명히 아 그래 나는 한계의 좌로는 좀 아쉬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숨겨놓은 그 비상금도 네. 있을 거고 생각지도 못한 물질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 이건 내가 쓸 거야. 이러면 안 되시고요. 기꺼이 주를 위한 복음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놀랍게 역사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0: 그럼요.
1: 겁니다.
0: 네. 국장님 제가 아까 이제 오병이어 퀴즈를 내었잖아요. 이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사실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된대요. 12바구니를 남겼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너무 좋다 했죠. 국장님 퀴즈인데요.
1: 네.
0: 다 마치고 누가 제일 허무했을까요? 배는 다 불러. 그런데 누가 제일 허무하고 뿌듯하고 평생을 꽉 이렇게 했을까요?
1: B.
0: 네.
1: 어린아이.
0: 딩동댕.
1: 네.
0: 방송가족 여러분. 똑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1: 내용.
0: 마지막에 뿌듯함.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장롱 속에 숨겨놓은 것 이거 갈치가 아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뿌듯함과 허무함은 평생 남는 흔적이에요.
1: 네.
0: 이게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구자 그분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나의 전부 도시락을 탁 내어놓았을 때 나중에 이 허무함과 뿌듯함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아름다운 흔적.
1: 네네.
0: 진짜 이거는 뿌듯함.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그때 항구자 혹은 그 국장님 장롱 이렇게 뭔가 이 뿌듯함과 허무함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저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네, 드디어 3167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0: 그래요.
2: 네. 네,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으로 섬기다가 2년 전부터 사업의 재물의 어려움으로 중단한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30세 아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며 열구자 아들 이름 김찬근 이름으로 5개월 분납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새끼손가락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2: 아멘.
0: 당신의 이름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1: 아멘.
0: 그래서 저희들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1: 저는 어느 날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느 날 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이 부분이 클로즈업 돼서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물질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기꺼이 내가 심고 내어주었을 때 복음을 위해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삶의 복으로 조금 전에 아들을 위해 믿음으로 심은 이분에게도 또 여러 제목으로 심은 여러 간증과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소원 앞에서 너희에게 안겨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저희를 기도하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김창근 이름으로 저희도 김창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직업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790님
2: 기적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께 맡기며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5856님
2: 기적이라고 아멘. 제가 함께 그 마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1: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김규정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이분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어요. 시집 오자마자.
2: 야.
1: 근데 30년 후에 지금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그 출발이 놀라워요. 어떤 계기였냐면 그 빌리그램 집회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전국의 모든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다 차에 모시고 그 집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0: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했거든요. 한 대에 50만 원씩 차량 헌금으로 150만 원 석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석대를 하고 빌리그레인 집회가 끝난 후에 갑자기 남편이 나 교회 가겠노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는 한 분, 바로 그 주인공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에 살고 있는 김집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 동안 완고하고 강한 불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신의 명예와 권위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가슴이 아프나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저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빌그레암 기념 전도 집회에 헌금을 동참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파 선교로도 가능한 것을 믿고 기쁨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편의 직장 문제와 자녀의 진로 문제 등 여러모로 힘들어 기도로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한 후에 신앙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으나 아주 경미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조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으로 직접 경험하니 신랑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시인하며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주일만큼은 예배드리는 데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극동방송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도 저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으로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방송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이라도 전파 선교사로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중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0: 예,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 목사님 말이 30년이지 30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1: 아, 그런데 이분의 사랑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랑은 30년도 견디고, 우리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을. 그런데 참 제가 감동한 게 이분이 30년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어떤 사랑,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
2: 아멘.
1: 어,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감사하고. 그래서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부산 극동방송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같은 축복에 같이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 집사님처럼 수많은 간정을 우리 부산 극동방송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이 일에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참 힘이 나겠습니다.
0: 네, 간증의 주인공 먼 곳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1: 아멘.
0: 아, 사실은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 살아있는 날은 바로 이 순간이죠. 선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지금입니다.
1: 아멘.
0: 환경과 상황은 늘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전파 선교사로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가는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파 선교사 1년 동안 부산 극동방송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사랑과 정성을 모으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물질의 헌신으로 끝나라 하지 않고 올해는 특별히 오병이어 헌금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믿음을 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샵 0191
3: 아,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0: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부산 전화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비상금을 또 내놓으신 분이 5856님 목사님.
2: 예, 열고자 믿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등교길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송이, 은송이 두 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야, 정말 10계좌 지금 헌금으로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2: 10계좌 이거 쉽지 않은데요.
1: 쉽지 않죠.
2: 쉽지 않아요.
1: 벌써 한 계좌 50만 원이니까 네. 500만 원이거든요. 그냥 10계좌라고 표현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큰 금액입니다.
2: 그럼요. 이 10계좌라는 말이 뭐 국장님이나 우리 겸 PD님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 10계좌 5계좌 이게 꽤 많은 액수인데 그런데 이런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1: 맞아요.
2: 이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고 참 이 10계좌라는 글자 문자 자체가 이분의 마음의 크기 극동방송과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크기 이거 예.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1: 예, 이런 방송 진행하다 보면 목사님 넉넉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상황이 좋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역 그 자체가 감동이어서 드린 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이런 분들을 뵈면 감동 그 자체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헌신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분들 많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8시 35분 53초 지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마지막 선물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2: 또 풉니까?
1: 네. 이제 마지막 선물을 선착순 10분에게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목사님께 드린 선물이 있어요.
2: 그렇습니까? 네, 잘 받았습니다.
1: 이게 그 천연 화장품 나보일에서 드리는 앰플 에센스인데 이걸 바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2: 이거 어떻게 방송 윤리 뭐 그런 데 걸리는 건 아니죠? 이런 멘트가.
1: 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2: 네.
1: 그럼요. 그런 선물을 그 앰플 에센스를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선착순 10분에게 키링은 기본이고
2: 맞아요.
1: 네. 그리고 지금부터 기적이라고 들어온 선착순 10분에게 이 앰플 에센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라보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일단 헌금으로 동참해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거고 또 내 얼굴이 예뻐져서 여성들이고 누구라도 예뻐지면 다 좋아하잖아요.
2: 남자도 발라도 되는 건가요?
1: 그럼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2: 방송 가족 여러분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우리 예행 연습을 한 2분 했거든요. 그 선물로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거 빼고 아마 10개가 남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참 대구에만 있는 건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속는 셈 치고 아마 속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보따리를 푸시겠답니다. 네.
0: 네. 네.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들어오시면서 오늘 지금 풀어지는 추가 선물도 받아가시고 무엇보다 이 기적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한 계좌의 오병이어 기적 50만 원이고요. 분납도 가능하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내가 남들보다는 물질적 여유가 좀 있어. 아니 나는 평소에 한 계좌로 끝나겠지만 이번에는 나에게 더 큰 기도 제목과 간절함이 있어. 내 믿음의 분량처럼 내가 기꺼이 좀 심겠어라는 분들 숨겨놓은 것도 좀 내놓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심어주신 것처럼 5계좌, 10계좌, 20계좌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나와주셔야
0: 아멘.
1: 우리가 목표한 1년의 사역을 위한 그 기본 그 재정이 마련이 되거든요. 물론 한 계좌 한 계좌 쌓아 올린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요.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더 헌신해 주신다면 우리의 사역에 더욱더 그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기적이라고

0: 문자 주신 열 분에게 앰플 에센스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어디서부터 소개해 볼까요? 5856님도 10계좌 심으신 분이시니까 선물 꼭 챙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기적 매월 10만원씩 5개월 분담으로 드리겠다는 분 계시고요. 8432님은
1: 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오늘은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0: 와.
1: 병원 검사 후 암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일을 그만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조금이나마 모아두었던 비상금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구좌 50만 원 헌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목사님, 우리는 이분은 지금 암 진단이라는 크고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심는 분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과 또 괴로움과 여러 그 감정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믿음으로 심은 이분 꼭 응답되리라 믿고 치유되리라 아멘. 믿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모든 상황이 그냥 그저 평안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심을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저는 이분의 그 보내주신 문자 힘들지만 모아두었던 비상금 사실은 국장님이 비상금이라는 말이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비상금이 있고 좀 이분처럼 가슴이 찡한 비상금이 있잖아요. 사실은 웃을 수 있는 비상금은 뭐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숨겨두었던 그런 비상금을 아내한테 들킨다든지 근데 이분의 비상금은 참 눈물의 흔적이 잔뜩 묻어있는 그 비상금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오는 참 이분의 믿음이 참 훌륭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8432분 쾌유하시기를 아무리 암이 고약한 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아멘.
2: 기도할게요.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아멘. 네, 예수 보혈의 능력의 피가 또 이분의 그 암에 정말 치유의 역사로 임하기를 바라고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고뇌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1: 아멘.
0: 예, 7696님 기적,
1: 4414번님 기적, 7496번님 기적 함께 보내주셨고요. 또 두 구자 분납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그 마음 표현해 주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3538님
1: 네, 두 구자 헌금합니다. 기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아멘. 기적 헌금 심어주셨습니다.
0: 예, 복음만이 위로이고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1: 아멘.
0: 예수 보혈의 능력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임하게 되리라 믿어요. 목사님 안타까워요. 지금 기면증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위해서 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면서 기꺼이 심으신 이분들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목사님 기도 필요합니다.
2: 예, 그럴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이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입은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 인간의 질병의 고통, 병마의 괴로움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주여, 이 문자를 보십시오. 이 마음을 주님 보십시오. 암의 진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쓰려고 감추어두었던 이것 나의 건강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꺼이 내어놓는 이 귀한 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 김현정으로 아들이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이 엄마는 또 얼마나 힘이 들까요? 주여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주신 주님의 섭리인 줄 믿고 이 눈물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듣는 부산 극동방송 수많은 우리 환우들 병든 자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 휘청거리는 인생, 목적 없는 우리의 삶,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극동방송은 예수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미심으로 나병을 치료하셨고 심지어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서 낫게 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내민 손은 능력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실 때 우리는 그분과 이어져서 예수님의 생명과 건강과 물질,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극동방송의 손을 잡고 그 예수님의 손과 그 누군가의 손이 맞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라는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샵 0933
1: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서 기적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미신 그 손을 제가 믿음으로 작은 용기를 내어 붙잡습니다.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적이라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0: 3321님.
1: 네, 권사합 창단 메조파트 김희연 권사입니다. 2년 동안 아프고 힘든 사건들이 있어서 급여가 없어서 힘들었는데요. 이번 달 처음으로 급여를 타게 됐습니다.
0: 아, 할렐루야.
1: 감사의 마음으로 다섯 구좌 5개월 분납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회사 재정과 사원들이 제 손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네. 그 기적 헌금 심어주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섯 구좌 5개월 분납으로 동참해 주신 권사님 감사하고요. 1033님 목사님.
2: 기적 부족한 헌금임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첫째 아이가 7월 12일 영재고등학교 시험을 치르는데 순적하게 잘 치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최종 합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방광염으로 오랫동안 항생제를 드시고 계신데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구좌 분납하겠습니다.
0: 예, 아멘.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첫째 아이 영재고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안고 심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적을 심는 순간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지는 거고 누군가의 아멘. 생명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삶의 실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이 실상이 되고 말로 시작됐던 그 일은 성취돼서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으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10여 분 남아있어요.
2: 네.
0: 목사님.
2: 네.
0: 마무리 또 열심히 해볼 테니까 주저주저 하고 계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네. 이왕 할 것 같으면 국장님 우리 시간이 해주시면 더 폼이 나죠. 아이고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된 5천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천명이 배불리 먹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작은 소년이 누렸던 뿌듯함, 설레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드림으로 시작되었구나라는 그 기쁨이 오늘 이 부산 땅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예, 오병이어 헌금 딱 두면 50만 원 큰 거여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면은 헌금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2: 맞아요.
0: 그 후에 예수님 손에 올려져서 기적이 드러나는 그 부분에 우리의 눈을 향하고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기꺼이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0: 실제 상황이에요. 아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극동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증 그 컷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네. 이게 이 사람들의 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인공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 간증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심으시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사이 0079님께서
1: 네, 기적입니다. 두고자 분납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어서 이사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남편의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자녀 주연우, 며느리 김은별, 손자 주혜 등 또 지금 뱃속에 있는 우리 뽀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심겨지기를, 또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친정어머니 건강하기를 기도하면서 기적헌금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 네, 두구자 분납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두구자면 100만원인데 부담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분납이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가능하죠?
1: 네, 5만원씩 10개월도 가능하고요. 10만원씩 5개월도 가능합니다. 네, 이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적헌금 약정하시고 아 저는 이렇게 분할해볼게요 라고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오늘 믿음으로 또 용기로 심으시고 기적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0: 예, 5638님도 기적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줄 수 없는 것이 없고 답을 주지 못할 것이 없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냥 왜 우리가 입술로 그 입에 발린 소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많이 경험했고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목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 내용은 꼭 소개하고 가야 돼요.
2: 네.
0: 전도인데 얼마 전에 영남권 전도대회가 대구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 1,500명 가량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곳에 모인 분들만 7천여 명이 모였어요. 부산극동방송도 동역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 모시고 온 분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는 한 분의 목소리, 오늘 우리 마지막 컷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는 순복음대우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 실제 영남권 전도대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최근에도 그때 예수님 그 영접하신 분들 전도 대상자들은 빨간 모자를 썼거든요.
2: 네.
0: 우리 성도님들은 흰 모자를 쓰고 이분이 요즘도 빨간 모자를 쓰시고 교회에 나오신다고 해요.
2: 빨간 모자는 해병대 아닙니까? 이런 또 빨간 모자가 있군요.
0: 네.
2: 방송 관중 여러분, 이 신나는 빨간 모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부산 극동방송이 하는 겁니다.
0: 네. 이번에 부산 극동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우리 또 김대우 목사님과 함께 달려라 복음버스 가자 영남의 예루살렘으로 전도 방송을 실시해서요. 저희가 버스 11대를 우리 부산의 성도님들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4월 달에 또 전도 특별 생방송을 5시간 도함 11시간을 진행하면서 정말 수백만 명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0: 아멘.
1: 방송이 없었다면

0: 그럼요, 그럼요.
1: 600명이 이렇게 영접하는 일은, 몇천 명이 영접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0: 목사님, 우리 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세요.
2: 그렇죠.
0: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
2: 예.
0: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극동방송이니까 이렇게 확장된 복음 전파로 그 사역을 이루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 나, 저나 평생 소원이 영혼 구원, 사람 살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가 않거든요. 전파를 보세요. 전파는 들어가지 못할 집이 없습니다. 전파는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전파의 위력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전파들이 있지만 부산 극동방송 전파는 복음을 실은, 예수님을 실은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를 배달을 하려면 결국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모금방송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날려주신 이 작은 헌금이 복음을 실은, 생명을 실은 전파를 누군가의 자동차에, 누군가의 귀에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복음 사역에 이바지를 하는 거예요. 응원해 주십시오.
1: 네.
0: 예.
1: 지금 그 응원의 방법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지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부산 채널로 설정하시고 실시간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예, 0439님
1: 기적, 2년 전 송신소 건립 등 전파 선교사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결혼할 우리 예비 며느리를 위해 한구자 신청합니다. 계속 기도 중인데요. 며칠 전 남편 사업장 어려운 상황 속에 아들 교회에 같이 간다고 기도한다고 네. 남편도 한번 교회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박소정 예비 며느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기적 헌금 심습니다.
0: 네, 4553님도 기적 순종합니다. 아들 가정을 위해서 네. 위해서 기도를 심고 또 기적을 심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 다 됐어요. 마지막 말씀 주시고 맺도록 하죠.
2: 그런데 아까 그 화장품 앰플은 다 나갔나요?
0: 아, 네. 아,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0: 한 두 사람 부족한가요?
1: 아니, 다 채워졌습니다.
0: 네. 네. 할렐루야.
2: 예, 감사합니다. 잘 팔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 언제나 고맙습니다. 저는 가끔 오는 목사이지만 우리 부산 극동방송 가족, 우리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이 벽돌 한 장 한 장, 한 구자 한 구자 얼마나 감격하고 고마우는지 몰라요. 아마 이분들 열심히 할 겁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오늘 응원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지금 헌금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기적의 순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우리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부산극동방송 지금 한번 들어보라고 선교사로 일어설 수 있다고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예, 저는 대구에서 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돌발성 난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굉장히 방송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너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기꺼이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샵 0933 우물정 0933 네, 기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또 이 부산극동방송 1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저 물러갑니다. 대구에서 온 장영회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김대훈 목사였습니다.
1: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김경 PD였습니다.